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 피리 가운데 타미너의 아리아 이 초상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This Business is Beethoven Tune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베리슬라프 클로브차르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뻐근하다는 느낌 꼭 몸에서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다리가 뻐근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밀어뒀던 일을 하나 끝내고 나서 마음이 뿌듯하게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연주를 마치고 나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힘들었던 마음과 뿌듯함이 함께 밀려면서 이렇게

0: 가슴이 좀 뻐근한 느낌. 또 반가운 소식을 듣거나 좋은 음악을 만났을 때도 마음이 꽉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기분 좋게 뻐근해지는 순간.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카티프로 시

제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 주호 가운데 피날레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보내드렸습니다. 레이 첸의 바이올린, 노린 폴레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

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에드발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피아노 모음곡인데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했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골의 숲속의 꿈 보내드리겠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망고레이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연주하는 영상을 보시면요. 이 약지와 중지, 검지, 세 손가락으로는 이 멜로디를 막 트레몰로로 튕기면서 엄지 한 손가락으로 이 아르페지오 반주를 저음현으로 튕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서정적이다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이 연주를 저는 굉장히 치열한 테크닉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의 거리를 걸었다. 러브 브릿지라고 하는 사랑의 다리는 커플들이 걸어둔 자물쇠로 장식되어 있었다. 자물쇠를 보면서 세계 모든 연인들도 서로의 사랑을 묻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언젠가 남산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많은 자물쇠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물쇠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맹세, 영원하기를, 변치 않기를 등 사랑의 절실한 언어가 담겨 있었다. 이름을 쓴 것도, 하트를 그린 것도 있었으며 녹슨 것도 있고 이제 막 걸은 듯한 새 것도 있었다. 세월의 길고 짧은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을 맹세하는데 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일까? 사랑의 자물쇠는 세르비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나다는 브르냐 치카바냐 마을에 있는 학교의 여자 교장이었다. 그녀는 장교 레자와 사랑을 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벌어진 전쟁에 레자가 참전하게 되었고 레자는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하며 결국 나다와 헤어졌다. 실연의 상처 때문이었을까? 얼마 후 나다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브르냐 치카바냐의 여자들은 나다의 사랑을 아쉬워하며 자물쇠로 두 사람을 묶어주고자 했다. 자물쇠는 사랑의 맹세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또한 이탈리아의 작가 페데리코 모치아가 쓴 하늘 위 3미터 소설이 영화화되며 연인이 사랑을 고백할 때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등장한 뒤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자물쇠를 잠근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약속했던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잠그며 다 이루어졌을까? 자물쇠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우도 있겠고 두 번 잠근 사람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사랑을 이룬 사람보다 헤어진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것은 사랑은 잠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다양한 정도는 잠그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연인들은 몰랐던 것일까? 지금도 어떤 연인은 자물쇠를 잠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파리의 155m 뽕데자르 다리를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많은 자물쇠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다리 난간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물쇠를 걸지 못하도록 난간을 투명 플라스틱 패널로 교체했다고 한다. 뽕데자르 다리에 자물쇠를 걸었던 사람들은 아쉬웠을까?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을까? 그들의 사랑의 결과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의 맹세 같은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물쇠도 잠그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맹세 없이도 꽤 오래 버티고 있다. 자물쇠를 잠그고 헤어졌어도 맹세는 두 사람만의 좋은 추억일 것 같아 부럽기도 하다. 잠그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에 감사해야 할지, 수많은 자물쇠 중에 나의 것 한 개도 없다는 것에 서운해야 할지 잠시 갈등해본다.

The Prayer,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온의 듀엣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주성희의 책 뉘 눈결에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꽤 계시겠죠? 저는 한 번도 아직 걸어본 적은 없는데 뭐 한 번쯤 해보면 재미있는 추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이런 거에도 조금 더 매달리게 되죠. 우리가 영원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근데 이렇게 오래된 자물쇠들 잔뜩 걸려있는 걸 보고 있으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 자물쇠를 걸었던 연인들은 지금도 함께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저 자물쇠만 굳건하게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자가 맹세도 자물쇠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꽤 오래 버티고 있다 이 한 말이 참 재밌었어요. 결국 사랑은 뭘 걸어두느냐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오래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도 남산에 가면 나도 자물쇠 한 번쯤 걸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수평기님이 사랑의 자물쇠에 그런 유래가 있는 줄 이제 알았네요. 사랑은 자물쇠를 하는 것보다 서로 믿고 또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32년 부부로 살면서 요즘 5개월째 주말 부부로 살고 있어서 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일종의 재미죠 뭐. 자, 912번님, 수평기님이 또 이 곡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텐토를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9212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수평기님. 지경이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 처음 오셨네요. 아, 저 처음 들어왔어요. 내내 듣기만 하다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생일이었는데 외로움을 선물 가득 마음에 담으셨대요. 사랑의 자물쇠가 풀어져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래요. 또 힘든 시기 또 지나갑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위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당에 뿌리 내리세요. 또 아비르님이 방글라데시 지금 아침 6시 40분 정도 되었다고 피아노 소리가 고향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방글라데시에 계시는군요. 또 피아노 소리 듣고 고향 생각하셨다는데 잘 지내시다가 또 고향에 오셔야겠죠. 멀리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어저께 시작했죠.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전곡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1권 오프스 12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곡은 파수꾼의 노래인데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아리에타나 왈츠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어둡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마치 밤을

기는 파수꾼의 모습이 떠오르는 곡이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곡은 요정의 춤입니다. 제목처럼 아주 가볍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짧은 곡인데요. 그리그는 이후에도 요정이나 트롤 같은 그 노르웨이의 환상적인 존재들을 음악에 자주 등장시킵니다. 이 작품이 아마 그 출발점 같은 작품으로 그렇게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둡고 묵직한 파수꾼의 노래, 그리고 작고 재빠른 요정의 춤, 서로 전혀 다른 두 장면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드바드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1권 작품 번호 12 가운데 세 번째 곡 파스쿤의 노래, 그리고 네 번째 곡 요정의 꿈, 요정의 춤입니다. 죄송해요. 요정의 춤, 이렇게 두 곡을 게아츠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닭고기 하면 하하림.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을 뭐 봄에만 들으라는 법 있나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하고요. 루돌프 비브리 지휘하는 윈 폴크스토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1부 끝곡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윤규경 작사 작곡 반달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그리고 정치용이 주연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마가팬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달라.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 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케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나온 음악이죠. 비엔나 피아노 학원. 아, 이병우 음악 감독이 작곡한 음악이었습니다.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 비엔나 피아노 학원. 오늘 날씨가 정말 완벽하네요. 무엇을 하든 행복할 것 같은 하늘입니다 하셨어요. 요즘 이런 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냥 창을 창밖을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걸어만 다녀도 행복한 그런 나날들 정말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가슴에 담아야죠. 이 영화 음악 들으니까 저는 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오프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협주곡은 세 악장이 전부 다 아타카로 연결

있어서 1악장으로 발췌해서 들려드리면 끝부분은 조금 뚝 끊기듯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 약장으로 아타카로 넘어가기 때문에 뚝 끊기듯이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보내드렸습니다.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한 곡 더 듣고 퀴즈로 넘어가죠. 세사리아 에보라의 베사메 무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들꽃년님이 힌트 없이 첫 곡 먼저 듣고 맞추라고 하기 없기 너무 뜬구름 잡기예요 하셨는데요. 너무 쉬울 때 그렇게 해요. 음악 듣고도 충분히 알아맞히실 수 있을 때요. 조금 드릴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 생각하면요. 뭐 아니다. 이거 너무 쉽다. 안 드릴래요. 작가님이 뭘 써주셨는데 제가 안 읽고 싶으면 안 읽는 거죠 뭐.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음악 들어보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 너무나 아름답죠.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 C단조 오프스 60 가운데 3악장 안단테 듣고 계십니다. 연주는 요요마이 첼로, 처음 시작한 첼로 선율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요요마이 첼로였고요.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아이삭스턴의 바이올린, 하이메 라레도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요, 베르테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브람스는 악보를 넘기면서 이것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표지에 그림을 하나 넣으세요. 다름 아닌 머리에 권총을 겨눈 모습으로요. 그러면 이 음악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겁니다. 이 용도로 제 사진을 보내드리죠.

색채 인쇄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파란 프로코트와 노란 바지, 승마 부츠를 입혀도 좋겠네요. 이렇게 써있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브람스가 악보와 함께 보낸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아름다운 음악 끝까지 들어보시죠.

저는 퀴즈 구먹고 이 음악 들은 걸로 충분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추 옵스 60 가운데 3악장 안단테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아이삭스턴의 바이올린, 에마뉴엘 X의 피아노, 그리고 하이메 라레도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이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개 중에서 이 3번이 가장 마지막 작품이고요. C단추 굉장히 어둡고 그 1악장 처음부터 아주 아주 어둡고 비통하게 시작하고요. 2악장은 정말 절망과 그 좌절, 절규 속으로 사람들을 막 몰아넣었다가 그리고 3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천국 같은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브람스가 이 곡을 악보와 함께 이것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봐요. 제가 쉽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타티아나의 이것 아리아를 소프라노 안나네 트랩코의 노래 그리고 발레르 게르게프까지 위하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순진한 시골 처녀 타티아나는 도시에서 온 청년 오네긴을 본 순간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죠. 도시적이고 냉소적인 그의 모습이 그녀가 소설 속에서 그리던 운명의 남자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날 밤 타티아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촛불 아래에서 밤새 이것을 합니다. 설령 내가 파멸한다 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꿈속에서 이미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타티아나의 이것 아리아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이것 이중창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오고를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와 에디트 마티스 이중창 그리고 칼 베미지현은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힌트막인데요. 오늘은 정말 쉬웠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셔서 오늘은 외나무다리 힌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마지막 힌트 막 들으시면 바로 그냥 쐐기 박듯이 정답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 힌트 막 바로 드릴게요.

0: 오늘 마지막 힌트막으로 김민기의 가을 편지를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518 이번님이신가 정답을 맞추시면서 마지막 힌트곡까지 같이 맞추셨어요. 아, 오늘 이분 아주 영감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힌트막 네 곡 모두 들어봤고요. 아, 다들 짐작하셨던 대로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또 가을 하면 편지가 떠오르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0번째 문자 주신 7796번님 정답 편지 맞춰주셨고요. 저는 지금도 손편지를 자주 써요. 문자나 카톡은 뭔가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866번님도 편지 정답 맞춰주셨고요. 나이 들어서 쓸 편지라고는 유언장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슬픈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정답 맞춰주셨고요.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6290번님 역시 편지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고요.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잠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0: 인기 많았던 키컴프루즈와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크온프루지오 대우건설.
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3: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쇼팽에게 보내는 편지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 음악 들으시고요. 그 음악은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슈만이 떠올라요. 제목이 클라라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더 그렇게 들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짧은 낭만주의 피아노 소품처럼 노래하는 선율 그리고 화성의 움직임에서도 저는 슈만이 연상되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클라라가 클라라 슈만을 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냥 제 상상 정도로만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앙드레 간용의 피아노 음악입니다. 클라라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끝곡으로 띄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피케.

0: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0: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축구 스카우터 스탠리의 꿈은 직접 발굴한 선수를 NBA에 데뷔시키는 거였어요. 가족과 멀어질 만큼 일에 몰두했지만 상황은 나빠지고 슬럼프에 빠지죠. 그런데 어느 날 스탠리의 눈에 길거리 코트 위에 보호가 들어옵니다. 압도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구단들은 그의 출신과 과거에만 연연했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벽을 넘어섭니다. 보, 사람들이 널 의심하더라도 넌 스스로를 믿어야 해. 집념은 언제나 재능을 이기거든.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믿어주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하죠. 원석인 나를 발견하고 끝까지 믿어줬던 사람들, 그 응원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싹은 돋아나고 꽃은 피어나니까.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 영화 허슬 중에서 들으셨어요. Already Dead. Already Dead? 노래 제목이 왜 이미 죽은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탠리가 멘탈이 흔들리는 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잃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너무 멋지죠? 오, 정말 너무 멋져요.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신기했어요. 네, 이러면 정말 이건 굉장히 강한 힘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탁 내려놓는 순간 이미 난 죽었다. 잃을 게 없다. 그럴 때 수면 위로 소중한 것들이 탁 떠오르잖아요. 오늘은 영화 허슬 얘기로 시작해봤는데 스포츠 영화만의 감동이라는 게 있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정신, 또 끝까지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까지 참 위로가 돼요. 그 영화에서는 항상 있잖아요. 그런 클라이막스와 반전과 누군가 한 명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근데 현실에는 그렇게 영화적인 인물이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죠. 있기는. 여튼. 근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어제 아시안게임에서 벌어졌죠. 어제는 남자 자유형 50m에서 김영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그제는 대한민국 남자 농구 대표팀

0: 이 무려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이현중 선수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울컥하셨을 텐데 눈물 끝에 했던 말도 기억에 나죠? 열렬히 응원하는 한국 팬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들을 위해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네, 다시 읽기만 해도 약간 코끝이 찡한데요. 네, 이런 거죠. 그쵸?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믿고 응원할 겁니다. 오늘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듣고 싶습니다.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누군가는 이 곡을 듣고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울고 있는 사람의 얼굴? 슬픔의 찬란함? 공감하시나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 중에서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드라마나 광고에서도 많이 쓰였던 클래식이죠. 우리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가 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곡이에요. 저는 번지점프를 하다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대부 2 중에서 이미그런트 테마였습니다. 코폴라 감독은 대부 2의 영화 음악으로 아버지 카마인 코폴라와 함께 음악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코폴라 감독의 딸은 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소피아 코폴라 감독. 집안이 전부 그 영화계 일을 하시네요. 이것도 가업 같은 건가? 와, 너무 대단하고 신기하다. 어떨까요? 와, 가족 대화가 굉장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놀러 오신 분이 계시네요. 나무생강님. 지금 여기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입니다. 이곳 시간은 한국보다 5시간 늦은 6시 15분. 아내와 둘이 여행을 와 숙소에서 음악을 듣는 느낌이 충만합니다. 우와, 낭만적이다. 어떻게 그곳에서 처음 체험을 방문하셨을까요? 와, 이거 완전 추억이 되겠는데요. 추억. 그쵸? 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래 들을까요?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5528님, 강디, 저 캐나다에서 1년 잘 지내고 왔어요. 지난 겨울에 밴쿠버에 눈이 한 번도 안 왔다는 소식 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제 당분간 해외는 생각도 안 날 것 같네요. 1년 동안 계시다 오셔서 이번 추석은 한국 구석구석 다니며 보내려고요. 이런 것도 그렇구나. 외국 그 해외 나가서 살고 싶으셔서 나가셨겠죠? 그랬더니 집이 또 좋군요. 맞아요. 떠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무언가 무료해지거나 소중함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열정을 찾고 싶으시다면 잠시 떨어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 영화 컨스피러시 중에서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영화 My Friends, My Love 중에서도 한 곡 주인공이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가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주인공의 설렘이 느껴지는 폴스 가든의 레몬트리까지 이어서 들어요.

페이스 힐, There You Will Be 들으셨습니다. 영도다리님, 4683님 신청곡이었고요. 7837님이 세상에 꽤 집중해서 신문 읽는 중이었는데 그러셨어요? 진주만 OST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좋으셨다는 거죠. 9233님, 두 달간 휴직하고 다음 주 복귀합니다. 휴직하는 동안 본방사수 했는데 이젠 주말만 가능하겠어요. 아, 아쉽네요. 휴직하고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집안일은 진짜 끝이 안 나네요. 맞죠. 지금도 빨래 널고 개 키고 청소기 돌리려 합니다. 지루한 살림도 강희님 방송 덕분에 즐겁게 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공감이 돼요. 또 하나하나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가 심한 건 아닌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곡 소개는 끝나고 할게요.

네, 엘리판타님 신청곡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조카커 제니퍼 완즈의 어베어 위빌롱 들으셨습니다. 엘리판타님이 어제는 키르기스탄 오시에서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영화 음악 잘 들리네요. 여기도 한류가 엄청납니다 하셨어요. 네,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들으시나요? 네. 어쨌든 잘 들리신다니 다행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한 곳에서 들어주시니 되게 신비하면서도 오묘합니다. 여하튼 네,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니 뭐 그 병원 가서 검사 받았을 때는 연극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감기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감기 같죠? 약은 잘 지어서 먹고 있고 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티가 많이 납니다요. 네, 기침도 없었는데 방금 전에 네, 숨을 잘못 쉬었나? 네, 잠깐 사례가 들렸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항상 너무 많이 감사드리는데 어떡하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추석 특집 안내 좀 해드릴게요. 연휴라고 해서 모두가 즐겁고 기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 쉬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함께이지만 뭔가 외톨이 같고 혼자인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백영옥 작가의 소설 원작인 12월 개봉 예정인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이진욱 수지 씨 주연의 영화 제목에서 따왔어요. 마음 많은 따스운 명절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꽤 좋은 음악들, 위로가 될 만한 영화, 네, 가을 영화, 또 가을 영화 인물들 해가지고 잘 꾸려봤으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려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 대표작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노래 들을 건데요. 이번에는 5201님 신청곡 들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몇 번의 수술 후 지금은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힘낼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보살펴준 저의 반쪽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합니다. 따뜻하네요. 와, 곡도 아름답네요. 영화 여인의 향기 OST 포르 우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로 듣겠습니다.

0: 신청곡 들으셨어요. 네, 초콜릿 중에서 장고 라인하르트 마이너 스윙이었습니다. 오, 6260님 어디 가시나 봐요. 공항 사진이네요. 네, 청개구리님도 일본 가신다고 들었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대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가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확고하게 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9: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8: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9: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8: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9: 10월 오픈 때 가보자.
8: 청라 아쿠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10: 벌써 끝곡 나갈 시간이네요. 봄날님, 처음 와보는데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듯하네요. 따뜻하고 정겨운 방송인 것 같아요. 앞으로 즐겁게 청취할게요 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레인보우 게시판 사랑방 맞아요. 처음 오셔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자주자주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또박이님 신청곡이네요. 들어볼까요? Sing Again 중에서 닉 조나스 폴 러드의 I Wish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0: 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걷는데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은은한 만족감이 보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100을 넘어 행복을 200%까지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인생의 만족도라는 게 꼭 거창한 데서 오진 않죠. 세상의 무수한 능력 중에 오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게 감동하는 능력, 똑같이 주어진 점심시간, 내가 더 풍족하게 누려보자는 욕심도 한번 부려봐요. 이 가을, 능력자로 사는 삶, 그거 뭐 별건가요?

0: 악뮤 200%. 200%의 만족감. 제 얼굴이 딱 지금 그런데 은은한 만족감을 넘어 찐한 만족감. 연말에 대한 만족. 아, 추석풍님. 생유. 2986님. 저는 게으름 피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게으름 피우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이거를 후천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다 안 돼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짐과 동시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아 이제는 뼈가 부러지는 거구나를 겪고 조금 능력이 개발되니까 확실히 삶의 질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이건 안 읽을란다. 소맹이 너 암튼 너 아주 너 진짜 혼나. 응?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라붐 상상 더하기 브레이브걸스 롤린. 5932님이 가을 낮인데 30도 너무하네요. 얼마 전에 에어컨이랑 선풍기, 내가 그러니까 선풍기는 넣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요,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야죠. 아니 어젯밤에도 왜 이렇게 더워. 또 창문 다 열고 선풍기 틀었잖아요. 에어컨은 또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 에어컨 틀면 또 약간 시려오고 요때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제 싸늘한 가을이 온다니까요. 6820님이 지난 토요일 일상은 공연에서 뵀던 사람입니다. 동갑이라니 수영님께서 아버님인 줄 알았다고 하셨던. 그러니까 내 동갑들이 사실 나도 어머님이고 6820님도 뭐 아버님이잖아요. 아빠 아니에요? 수영님 공연 보려고 검색하다가 12시에 라디오 하시는 거 알게 돼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9년 했는데 그 공연을 보고 라디오 하는 거를 알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아서 내가 라디오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제 처음 들었고 오늘 첫 문자 보냅니다. 앞으로 정착할게요. 아우, 9년 동안 못 들었는데 어쩜 좋아.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알아요? 자, 아우, 너무 아깝다. 커피 드릴 테니까.

보니까 살 빼요. 다리 다쳤던데 그 배 나와서 그래서 다리 다친 거예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손담비 피처링 에릭의 미쳤어 141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이비 요괴 소나타 9006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니홍기 마리아 김태우 꿈을 꾸다.
1: 아우 벌써 시작하셨네요. 0736님 해피 추석이 옵니다. 해피라고 해야 힘들지 않을 것 같은. 맞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서울은 밤 넣은 송편 찾아보기 힘들어서 벌써 3년째 만들어보는 밤 송편 재미쏠쏠. 밤 좋고, 그러니까 꿀이라고 하지만 그 흑설탕 넣는 것까진 좋은데, 엄마 콩송편 왜 만들어? 콩송편 만들지 마. 애들이 콩송편 걸릴 때마다 너무 화나가 난대요. 콩송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송편 자체를 잘 먹진 않지만 먹게 된다면 깨송편이 그거죠? 꿀 들어간 게 깨송편 맞죠? 그놈 콩송편은 왜 만드는 거? 그걸 꼭 그렇게 만들더라? 애들이 그렇게 싫다 하는데? 밤송편은 맛있을 것 같아요. 딱 깨물면은 잘 익은 밤이 싹 들어가 있으면. 1490님 점심시간에 돗자리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건 진짜 자연이 무료로 주는 맞아요 선물이네요. 바람과 하늘과 구름과 맛있는 도시락 옆에 사발면. 아니 도시락이 되게 이거 약간 포켓과의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식 옆에 사발라면까지 먹으면 포켓은 왜 먹는 거예요? 콩송편 좋아하시네 장홍자님. 삼남매맘님도 그렇고 본인들이 좋아해서 하는구만. 그러면 콩송편은 엄마 거기 보이게 콩 보이게 해서 맹글어요. 정말 잘못 씹었다가 콩 씹히면 진짜 너무 짜증난다기. 집순이님이 신청하신 너에게 간다 윤종신 네, 노래고요. 헤라님이 신청하신 전람회 기억의 숲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1: 우와,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7: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8: 올품.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광고 전에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포카리님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0: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일리 보여줄게. 609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0: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요즘 뭐 에이티즈니 뭐 코르티솔인 뭐였지? 코르티솔은 뭐였지? 뭐안 좋은 물질인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남정네 그룹들 많이 인기 있었지만 아또이 시대에 또 팬덤도 어마어마했죠. 비스트, 샥, 인피니트, 내꺼 하자, 살사 1107번님, 틴탑 미치겠어. 인피니트 노래다 하고 톡 왔어요. 버스 운전하는 우리 진기사가 듣고 있나 봐요. 인스피릿 마누라 챙기는 중이에요. 엔젤 캐츠님. 아, 인피니트의 팬클럽 이름이 인스피릿인가 봐요. 그죠? 5326님, 오늘 선곡이 미쳐버리네요. 제 생일인가요? 아, 이유식 만들다 중단했어요. 그렇지. 요 오빠들 좋아하는 나이가 지금 이유식 만들 나이야. 그게 세대별로 좋아하는 코르티솔이가 그래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 나는 그런 거 관심 있지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 응? 1713님. 방송 댄스를 사랑하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남편이랑 거래처 가는 중에 1부 끝곡으로 에이티즈 배드가 나와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아, 최산 춤추는 구간에서 노래가 뚝 끊겼어요. 아, 가슴 펌핑하는 춤추기 직전이었는데. 아유, 그게 이제 1부 끝에는 조금, 그게 이제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아유, 다들 그냥 흥부자셔, 진짜로. 또 우리의 그, 이걸 뭐, 온라인 이모? 삼촌들이 너무 귀여워했던 윤후 군이 가수가 된 건지 그냥 이 음원만 발표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시경의 좋을 텐데를 불렀더라고요. 영시미 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너와 125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바나나우유님이 신청하신 이혜은 아샤트리 전건우의 My Love, 4303님이 신청해 주신 K-Will 이러시면 제발 들으셨어요. 1508님이 오, 11월 1일에 풀마라톤을 나갑니다. 와, 풀마라톤은 진짜 오늘을 쉬는 날이라 아이 유치원 보내고 장거리 훈련으로 30km 뛰려고 나왔습니다. 풀 마라톤을 뛰려면 30km를 뛰어봐야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11월 1일은 아니겠죠? 3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첫 풀 마라톤 꼭 완주하고 싶어요. 1508님 잘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해서 11월 1일 날 그리고 풀 마라톤 나갔는데 뭐 하다가 너무 힘들면 또 다음번을 저기 하고 해야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다 채우기에는 애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다. 미승가영 아빠님, 조금 전 거래처 손님과 삼계탕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체력 보강 차원에서 전복 넣어서 내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연휴. 내일 오후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지, 내일 저녁까지 일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테고 사실 추석에 아예 못 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미승가영 아빠님 혼자서 그렇게 미리미리 하면은 일 받잖아요. 질추! 자, 요즘에 주얼리는 뭐 컴백 아닌 컴백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핑클도 또 새롭게 컴백을 한다고 하네요. 핑클의 Now, 주얼리 슈퍼스타.

1460님이 새벽엔 히터, 점심엔 에어컨. 일교차 너무 심하네요. 버스 기사 드림. 김건모의 핑계 신청해 주셨어요.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오늘 끝곡 빅나티 노스탈지아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소각과 재활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분류하고 수집하는 걸 분리수거라고 하죠. 분리수거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둘째는 재활용품에 묻은 이물질과 음식물을 닦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라벨 같은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제거하고, 마지막 넷째, 재질별로 분류해서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하죠. 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준 FM 팝스를 들을 때는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저 한동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Heart의 노래 Never였습니다. 제주 딸기 산도님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목포 가는 배 안에서 듣고 있는데 방송이 아주 잘 터지고 있네요. 덕분에 배 안에서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인사하다가 딱 버벅대가지고 그 눈치 못 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불멸의 불꽃님이 실수하시면 문자나 게시판이 불난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이미 불이 났어야 되는데 불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잘 못 들으셨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세하님이 버벅동준님 귀여우십니다. 나비네님이 아싸 동준님 박자 놓듯다. 뱃살이 뚠뚠님도 인삿말에서 버벅이시다니. 아, 약간 혀를 씹었어요. 약간 뭐 심하게 씹은 건 아닌데 안녕 여기서 약간 씹었어요. 아 참. 보물섬님은 지금 오스트리아 빈이래요. 오, 여행 3일차인데 너무 피곤한지 간만에 꿀잠 잤어요. 교환학생 와 있는 딸이 저 아저씨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 하면서 반가워하네요. 어제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힘들지만 저질 체력 끌어모아 또 잘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 오스트리아 비엔에 교환학생으로 따님이 가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 아, 마음 편하게 가시겠네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0: 가면 집으로
1: 꾹 베이글.com.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Eagles의 The Long Run, 그리고 Little River Band의 Lonesome Loser, 그리고 Jackson Brown의 Running on Empt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까 교환학생으로 비엔나가 있는 딸을 만나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분 8888번 쓰시는 분입니다. 어휴, 번호 좋으시네요. 저희는 지금 비엔나에서 인천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이 최고예요 하시면서 석사과정 있는 딸 만나고 가까운 데 여행하고 즐거운 2주 정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혼자서 씩씩하게 유학생활 잘해줘서 고마워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두파리님은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인지라 일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올해 휴가를 가지 못해서 이번 추석 명절 뒤로 쭉 3일 더 쉬려고 합니다. 원 없이 방구석 뒹굴뒹굴하면서 방구석 탐방하려고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휴가가 어디를 뭐 대단한데 리조트를 가고 뭐 이런 거는 돈 들죠. 일단 그다음에 몸이 피곤해요. 그냥 방 안에서 뒹굴뒹굴하는 휴가가 최고입니다. 가끔 운동 조금 하시고요. 노래 이어집니다.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The Bangles의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0: 며칠 전 퇴근하다가 길에서 오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날씨가 좀 더웠는데 할머니는 길 한쪽에 오이를 가득 쌓아놓고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자꾸 뭔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 돌아가서 오이를 몇 개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오늘 오이를 별로 못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박스를 샀더니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두 박스를 더 샀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좋은 일 했다.
1: 어머, 이게 다 뭐야?
0: 오이.
1: 이거 얼마나 샀는데?
0: 세 박스. 그날부터 저희 집 식탁은 오이의 향연이었습니다. 오이의 축제. 오이 무침, 오이 냉국, 오이 김밥, 오이 샌드위치, 오이지까지. 아침에도 오이, 점심에도 오이, 저녁에도 오이였죠. 어느 날 아내가 오이를 얇게 썰어서 제 얼굴에 붙여줬습니다.
2: 어휴, 이건 뭐야?
1: 오이팩.
2: 먹는 거야? 아니면 얼굴에 붙이는 거야?
1: 둘 다 해. 오이가 너무 많으니까.
0: 소파에 누워서 오이를 얼굴에 붙이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좀 웃기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희 집은 오이 농장이 됐으니까요. 며칠 후에 오이가 거의 다 소진됐을 때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길에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1: 지난번에 산 오이 맛있었지?
2: 아, 네.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게.
0: 그 순간 제 마음이

0: 따뜻해져서 이번에는 딱 한 봉지만 사서 집에 왔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1: 오이 또 샀어?
0: 어, 이번엔 한 봉지만.
1: 아유, 잘했어. 세 박스보다는 낫네.
0: 그날도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밥을 먹었던 그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별한 행복보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미소, 집에서 가족들과 나눈 웃음,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요. 거창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라면 그날도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서 김형식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세 박스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박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 이제 잘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거죠. 오이 요리를 근데 잘하시네요. 부인이. 그죠? 와, 오이 무침, 오이 냉국, 오이 샌드위치까지. 와, 대단하십니다. 1302번으로 아내분 착하시네요. 따뜻한 가정이 그려집니다. 소소함 속에 정연해지는 사연이야말로 미소짓게 하네요. 고양이님은 저도 오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트 가면은 오이를 기본 30개쯤 삽니다. 오이 좋아. 그랬습니다. 아, 만수터님이 부인이 최고네요. 잘했군. 잘했어. 예. 글을 맛깔나게 아주 잘 쓰시네요. 철의 여인님이 그래도 와이프께서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반찬을 해주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저도 지나가다가 길가에 펴놓고 파는 그 어르신 계시면은 거의 어김없이 사는 편입니다. 두 분 오래도록 행복하세요. 그러셨습니다. 7944번으로도 오이 세 박스 남편분 마음이 참 따뜻하고요. 미소지

미안해요. 그러셨습니다. 9841번으로 거창하지 않아도 작은 거여도 사소한 거여도 일상이 주는 감사함, 따뜻함, 편안함이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연이 참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럼 뭐 이미 일단 산 건데 뭐 아, 왜 이렇게 오이를 많이 샀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어차피 오이는 여러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하는 그 부인의 어떤 현명함이 참, 예. 멋지네요. 윤하야 가자님이 사모님 반응이 아주 귀여우세요. 구박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도 구박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오이 요리를 하는 걸로. 그리고 얼굴에 오이, 뭐라 그래요? 오이 마사지라 그러나? 하여튼 그것까지 하고. 오이가 얼마나 많으면. 앙사님도 부인의 인격이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김형식 측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 징기스칸의 하치 할레포마르.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망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해피 네이션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바의 취키트위타였습니다. 미소천사님이 추석 장 보고 와서 뻗어서 FM 팝스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All That She Wants가 생각나네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노래를 1부 끝곡으로 들었는데 2부부터 들으셨나? 9035번으로 추석에 송편 만들려고 녹두소 완료했어요. 팥소 만들려고 불려놓고 저녁에 끓여서 빻고 떡 좋아하는 남편 보고 모양 잡으라고 해야겠어요. 맛있겠쥬? 레인보우 들으면서 하니까 일이 척척 잘 되는걸요. 오셨어요. 야, 송편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군요. 송편 거의 다 사서 먹지 않나요 요새? 하여튼 뭐 맛있겠네요. 아니, 만들어서 먹는 게 사실 제일 맛있긴 하죠. 그런데 아유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러니까 그냥 사 먹는 거죠. 간단하게. 6268번으로 대구 버스 937번 탔는데 FM 팝스 틀어놓으셨네요.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여기서 동준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버스에서 곧 내리지만 저는 핸드폰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야, 버스 대구 937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덕분에 하여튼 예,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되시는 거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이 만들어주십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CBS 음악 FM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미래를

Breaking Band의 Radio Party, 그리고 Man at Work의 Overkill, 그리고 Dire Straits의 Walk of Lif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모란님이 쉬는 시간을 통해 약간의 짬을 이용해서 신나게 듣고 에너지 충전 중입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에너지 충전 제대로 되죠. 라디오 듣고 있으면요. 음악, 좋은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요. 에너지 충전 아주 예,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박제된 이별님이 오늘 드디어 미뤄뒀던 에어컨이랑 제습기 청소합니다. 부산은 아직도 낮더위와 한 번씩 있는 해무 때문에 이제야 여름을 접습니다. 비타민C 한 잔 마시고 힘내서 하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신청곡 한번 보내주세요 하시면 엔젤린 블루를 신청하셨는데요. 바로 어제 방송이 됐어요. 그 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청곡을 하면은 바로 어제 나온 경우가 많고 또 오늘 신청곡을 했는데 신청곡이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오네 하고 실망했는데 그 다음날 나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아까 그 해피네이션 에이소베이스 노래 변정규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제가 지금 신청하신 분 소개를 잘 못해드릴 때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넓으신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페이지가 맨날 넘어가고 이거 좀 종이로 프린트한 것도 자꾸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셀린 디온과 일 디보가 함께 부르는 노래 I Believe in You, 안드레아 보첼리와 캐서린 맥피가 함께 부르는 Can't Help Falling in Love 두 곡입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Never Can Say Goodbye에 이어서 Village People의 Can't Stop the Music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별이 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 들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는 노래니까요. 저희는 이제 심부름 열심히 수행할 뿐입니다. 별빛 지은 님은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살랑살랑 부는 시원한 바람에 하늘도 예쁘고 구름도 예쁜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좀 덥긴 한데요. 요즘 날씨 너무 아까워요. 어딘가 떠나고 싶은 날씨. 그렇습니다. 하늘도 참 예쁘고 높고 그렇습니다. 구름도 예쁘고요. 큐티포뇨님은 딸이 제일 좋아하는 양념게장 만들었어요. 명절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요거라면서 꼭 해달라고 그러네요. 저희 딸내미들하고 딸내미들이 양념게장을 좋아하나 봐요. 저희 와이프도 양념게장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명절 때만 되면 그냥 아주 대량으로만 만드셔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양념이 어디 사 먹는 거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맛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양념게장은 주시겠죠? 자,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빌리 오션의 Suddenly, 라퀘의 Knife.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20%.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

0: 아이들 공원까지 개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에어서플라이언의 I Can Wait Forever 보내드리면서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각종 전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늙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술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었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예술을 즐길 거리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가을엔 밖에만 나가도 온 세상이 미술관 같습니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죠. 지금이요. 가을 전시 놓치면 아깝잖아요. 하늘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도 4시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첫 곡이었어요. 하늘을 한번 봤는데요. 해와 구름과 파란색의 바탕 하늘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예술처럼 보입니다. 박윤서 씨가 아직 여름이 아쉬움이 남나 봐요. 한낮엔 너무

0: 덥고 이 저녁에도 조금 기온이 높더라고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예, 가을의 어떤 대명사죠. 낮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따갑고 그래야 또 곡식들이 잘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온차가 커서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감 환자도 많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화요일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요 속으로 만들어 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 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5: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냐아냐 사달라는 거 아냐 딸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샤브올데이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2: 서울

김희진의 연가 그리고 임수정 씨의 연인들의 이야기 4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221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너무 바빠서 가요 속으로를 들어볼 여유조차도 없었는데요. 승화 오빠가 어제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산책을 하자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행복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2215님 어쩐지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디를 하루 종일 그렇게 걸어다닌 것처럼 피곤하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행복하십시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있으시면 가요 속으로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분이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6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137번째 만남.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 노래는 가을 향기님이 신청하셨네요.

0: 잘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익스의 노래였습니다. 아주 개성 강한 그런 곡이죠. 이 오후에 듣기 참 좋으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두 사람.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명절 준비로 이것저것 바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 승식이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2: 화순 씨예요? 아니, 뭐 하고 있어요?
3: 추석 선물 좀 고르고 있어요.
2: 선물이요? 누구 선물인데요?
3: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선물이죠, 뭐.
2: 그럼 난가?

0: 깍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세트 4개, 정진호 화장품 세트 10개, 배지밀 고단백 두유 세트 10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그리고 아이 목이야. 커피 쿠폰 10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 제목에 힌트와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감상하시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십시오.
1: 난

엄마라고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아까 화순이가 선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처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엄마라고 많은 분들이 적어주셔서 제가 엄마는 아니고 더 포괄적인데라고 살짝 더 열어드렸습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 그리고 김진호 씨의 노래 두 곡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면서도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반려동물들도 이거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반려동물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참 많이 속상해요. 예. 그렇다면 빨리 낫길 바라고요. 자, 노래 한곡더 들어보고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씨가 신청하셨네요. 이적이에요.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목소리로 들어봤죠.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아,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그나저나 승식이는 어떡하죠? 오늘 퀴즈를 내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식이가 너무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6025번으로요. 가족, 언제나 눈물 나고 힘이 드는 소중한 사람들 하셨고, 명절 때는 더 귀하게 여겨지는 가족이죠. 저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저의 아들 둘과 함께 보낸답니다. 딸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7233번. 그리고 9151. 가족이요. 불효자는 웁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어머니보다 엄마가 더 정겹네요. 그래요. 엄마. 내 나이 62세인데요. 추석이 되니까 더 그리워요 하셨어요. 또 0078번. 명절 준비로 인파가 가득한 시장에 힘들게 배달을 마치니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힘내자. 아자아자 하셨네요. 힘내셔야죠. 자, 이후에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고요. 방송 마칠 즈음 선물 당첨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끔 게시판에 그런 글들 보내주시는데. 저에게 또 혹시 선물 보내주실 거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죄송합니다. 예. 자, 어릴 때 받아본 선물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배따라기 아빠와 크레파스 327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한스밴드의 오락실이었습니다. 909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28년 전통 대진 메디컬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요. 김원준이에요. 모두 잠든 후에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가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0: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박미경 민들레 홀시되어였습니다. 이승용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강혜진 씨가 손 위로 올려서 왔다 갔다 하며 국자를 마이크 삼아 나 혼자 무대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강혜진 씨 국자 거기서 뭐 국물 같은 거 뚝뚝 떨어지네.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1042번으로요. 운전 중에 가요 속으로 함께해요. 최고예요 하셨는데 그렇죠. 운전 중, 뭐 산책 중, 운동 중, 작업 중, 또 아니면 식사 중. 저는 인창 중 졸업했는데. 낮잠을 주무시는 중에서도 가요 속으로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오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오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0: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우산.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가희정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도희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0년생. 제 남편을 통해 만난 친구 김도희입니다. 당시 저의 남편과 김도희의 남편이 친해서 1991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도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김도희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특히 입덧이 너무 심해서 두통에 시달릴 때 도희는 저를 데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방을 같이 가주었던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나면 입덧과 두통도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도희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시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신이 엄마 김도희,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 나 가희정이야. 정말 보고 싶다. 다시 만난다면 미안한 마음을 두고두고 갚으며 살게.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이 노래방에 갔을 때 도희 씨가 자주 부르던 노래라고. 가희정 씨는 열애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1970년생 신이 엄마 김도희 씨, 91년 남편을 통해 만난 가희정 씨가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가희정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137번째의 만남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찾고 싶은 친구, 뭐 은인 생각나시면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찰스님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약을 먹었더니 몽롱하다고요. 그래도 가요 속으로 듣고 있으니까 버틸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약이 좀 약간 이렇게 어지럽게 하나 봐요. 잘 이겨내시고 비염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윤미 씨, 퇴근 1시간 전이에요. 매일 퇴근을 같이 맞이하니까 퇴근 시간 기쁨이 두 배가 되어요. 예, 가요 속으로도 6시에 마치게 되니까요. 회사 다니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하는 방송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옵니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3101 그리고 238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김희숙 씨의 노래 진정 난 몰랐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에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가을 되니까 음악들이 참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아까운 요즘 날씨입니다. 하루가 뭐예요? 한 시간씩 빨리 가버리는 게 아까워요. 이 가을, 짧은 가을 우리가 많이 즐겨야겠습니다. 승화 씨 40분만 일하면 긴 연휴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6349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오늘 앞으로 40분만 일 마치면 좀 일찍 연휴를 즐기실 수 있군요. 아, 얼마나 지금 시간이 안 가실까? 아니면 굉장히 빨리 갈까요? 그리고 조용훈 씨, 저녁 스케치는 집으로 가는 라디오. 아, 저녁 스케치 그 앞선 그 광고 문구에 집으로 가는 라디오, 가요 속으로는 퇴근하는 라디오. 아, 아까 이야기했던 걸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CBS 음악 FM 프로그램들 함께 하시면 좋은 음악들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권민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죠. 이승철 아마추어.

나훈아 씨의 노래 홍시 0538-6456번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잘 들으셨죠? 딕펑스의 비바 청춘은 0070 뒷번호로 쓰십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7737번으로요. 한동준 씨의 너를 사랑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한동준 씨 하면 왠지 너무 이렇게 친근감이 가서 FM팝스 DJ 한동준 너를 사랑해. 아내와 결혼한 지 30주년입니다. 결혼식에서 친구가 불러줬던 축가 너를 사랑해. 오늘 그날을 떠올리면서 아내와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거죠?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노래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강영숙 씨의 사랑 그리고 김완선 나 홀로 뜰 앞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이미애 씨가 홍씨 아까 들으셨던 홍씨 노래 홍씨와 엄마 그리고 추석이네요. 가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안겨주네요.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어요. 그렇죠. 참 고마운 계절 가을입니다. 자,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은요. 이동원 씨의 노래예요. 그대를 위한 가을의 노래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0: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동네 꽃집에 국화 화분 많이 보이는데요. 사장님이 소고꽃송이 오정종한 화분들 가리키면서 화분 하나 들여가세요 하시거나 하나 데려가세요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말에 더 마음이 붙들리느냐? 어떤 말이 더 솔깃하세요? 데려가세요가 아닌가요? 손잡고 가는 그림 바로 그려지니까. 늘 파 한 단에 밀리고 마는 소국 하나, 국화 한 다발에 자꾸 발길이 멈춘다면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가을 행복은 이렇게 내 손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닐 다이아몬드, You Don't Bring Me Flowers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국화 화분을 데려왔어요. 노란 국화 향기와 그 자태에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지네요. 며칠 전에 꾸리밍이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꾸리밍이님도 데리고 왔다잖아요. 마음에 드는 친구 새로 사귀어서 집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 국화 화분은 꾸리미니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환하게 반길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가을 친구들 좀 사귀셨어요? 더 친해지려고 집에 데리고 온 가을 친구들도 있으신가요?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는 오늘은 이쪽이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투표창 클릭하시고 투표하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 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5: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6: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5: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용신님, 저도 며칠 전에 자주색 작은 국화화분 하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예쁜 모습하고 방금 늦고 있어요. 은혜쌤님도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자님은 저는 풍선초에 든 하트를 품은 씨앗 데리고 왔고요. 고운 꽃분홍 채송화 씨앗도 데려왔어요. 그렇게 가을을 데려오고 있어요. 정말 그자님과 어울리는 친구들, 가을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네요. 야생화들 지금 씨앗 여물어 가니까 그래요. 이것도 챙겨서 데리고 오기로 해요. 사이먼의 가펑크, 미세스 로빈슨 들으셨고요. 글렌 캠벨의 타임은 창수님 청해 주셨습니다. 0206님을 비롯해서 오늘 저녁 스케치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방금 프로그램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는 예쁜 꽃바구니 선물 받았습니다. 근사한 떡 케이크도 선물 받았습니다. 따끈한 시루떡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00일을 맞습니다. 과분한 사랑 감사히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겠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감사해요. 이 선물을 한가득 받고 정말 너무 감사해 하면서 저 프로그램에

앉았습니다. 지금 미스터 리 지연 PD와 노경아 작가와 그리고 김용신 아나운서가 이 세 사람이 그 새로운 시작 100일 겨우 발걸음을 걸었는데 고생했다 다독여주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새로운 저녁 스케치에 적응하시느라 캐치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100일이 태어나서 100일까지가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100일쯤 되면 어려운 고비를 이제 잘 넘겼다 그러면서 100일 잔치 벌이고 그러잖아요. 캐치님들도 이 새로운 시작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적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더 쑥쑥 자라서 더 멋진 모습으로 잘 자리 잡아보겠습니다. 원래 100일에 떡을 100사람이랑 나누면 되게 좋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희가 떡을 받기만 하고 지금 하나하나 떼서 캐치님들 입속으로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는 100일 커피 좀 많이 준비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캐치님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 8887님 청해 주셨어요. 얼스윈드앤파이어 September 이어드립니다.

주방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노을과 음악이 너무 좋아요. 힘든 하루를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2360님. 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요. 4450님도. 노래 세 곡 나가는 동안에 캐치님들 오늘 우리 함께 꼭 챙겨봐야 할 거 저녁 하늘 쳐다보셨죠?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0262님 청해 주셨고요. 일디보 You Raise Me Up 세보야님께 전해드렸고요. 안드레아 보첼리였습니다. 마오피우코지 론타노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운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4735님, 오늘 시장 봐서 겉절이 했어요. 임산부 며느리 간식으로 떡볶이랑 튀김 세트도 만들었네요. 하원한 손녀도 돌봤어요. 다 끝내고 가을 음악회 하나 보려고 버스 타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7542님, 저는 쓰리잡해요. 오전에는 사무실 격리, 오후에는 옷가게 사장님, 저녁에는 주부. 너무 지쳐서 추석에는 호캉스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전화로 넌 좋겠다 하시네요. 고지 곧대로 전한 남편, 남의 편인가 봐요. 에휴, 고소한 전어회 사서 질근질근 씹으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세계 정상의 가수들이 용저스 100일 축하 노래들 하고 있는 거죠. 0271님. 네. 리오나 루이스 오셨어요. Better in Time. 들었습니다. 0224님 신청해 주신 노래. 키우 아세트 오셨고요. 위대한 쇼맨 출연진들이 또 다 불러주셨네요. This is me. 또 함께 들었습니다. 아, 언제나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듣네요. 우리 눈치 좀 챙깁시다. 라고 남편 대표 모임에 6771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두 분께 오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대단한 하루 100일 쭉 들었습니다. 5250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단한 하루는 꼭꼭 챙겨서 들으신다는 5250님께 100일 커피 한 잔 보내드릴 거예요. 100일 축하드리고요. 오늘로 26년도, 2026년도 딱 100일 남은 거 아세요? 재수하는 아들 수능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노을진 지하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6418님께도 100일 커피 한 잔 나누겠습니다. 6760님이신데요. 용신님이 여기 오실 때 저도 새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처음에 나름 마음고생 몸고생 힘들었거든요. 저녁 스케치 100일이라고 하니까 저도 100일 지낸 것 같아서 스스로 토닥이는 중입니다. 이분과도 커피 한 잔 나누겠습니다. 조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변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이글스 The Long Run 1130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2부에서 오늘은 이쪽 투표합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변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올림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Flying Pickets Only You 6121님 신청하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아, 용신님. 용신님이 옛날에 김용신의 이렇게 멘트 나오면 뒤에 예전에 프로그램명 나올까봐 제가 진짜 가슴을 졸였다고요. 라고 톰크루즈님께서. 이제 100일쯤 됐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겠죠. 100일까지만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에휴, 100일이니까 이제 그지. 그렇게 옛날에 했던 거 튀어나올 수 있지. 그런데 100일 지나면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서 갑자기 좀 두려워지기도.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가슴을 졸이게 했다니. 아띠님이 저는 듣기만 하는 애청자예요. 그래도 인별그램에 좋아요 쿵 누르고 있어요. 100일 축하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띠님께는 100일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저희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이거든요. CBS FM 저녁 스케치니까 이브닝 영어로 쓰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그냥 검색창에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검색하시면 저희 인별그램에 오실 수 있는 길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희 오늘 받았던 넘치는 사랑, 예쁜 꽃바구니 그리고 그 케이크 한번 보러 오세요. 이 케이크래요.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시루떡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따끈따끈해서 지금 막 어디 부엌에서 가져온, 방앗간에서 가져온 그런 막 따끈한 시루떡 이거 막 자랑하려고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와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한번 보러 놀러오세요. 2046님께서 저는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일 마치고 자격증 공부했거든요. 모두 3개, 자격증 3개 준비했는데 필기지만 다 붙었습니다. 실기는 남아있어요. 앞으로 또 저녁 스케치와 함께 실기 열심히 도전하시겠다고. 아, 저희도 왠지 같이 목표가 생긴 것 같은 2046님 파이팅. 이분께도 100일 커피 한 잔 전해드립니다. 광고 후에 저희는 투표하죠. 오늘은 이쪽 하겠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돼요. 오늘은 추석맞이 명절 음식 대결.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전으로 대격돌을 펼칩니다. 추석에 이 전들이 없으면 허전하죠. 이름값 하는 명불허전 전대결. 동태전이냐 동그랑땡이냐. 왜 육전이랑 산적 없냐고요? 버섯전 새우전이 운다고요? 서운한 그 속내 그 위장 다 압니다. 근데 육전은 안 해 먹는 집 있어요. 동그랑땡은 그래도 다 기본으로 해 드시잖아요. 산적은 손 많이 가서 안 해 먹는 집 있어요. 동태전은 다 기본으로 해 드시잖아요. 기본기에 충실한 저녁 스케치, 전대결도 기본기 탄탄하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추석 명절 명불허전 전대결. 담백한 동태전이냐 고소한 동그랑땡이냐. 나는 동태전이다. 어릴 때는 몰랐지. 이 화이트 스킨, 흰살 생선의 맛을. 노릇하게 지져낸 도톰한 동태포의 담백 촉촉함을. 동태전은 갓 한 게 최고. 엄마한테 손등 맞아가며 소쿠리에 담기기 무섭게 낼름낼름 오 뜨거 뜨거 하면서 바로 먹는 그 맛. 육전이 뭐고 산적이다 뭐냐. 생선은 살 안 쪄. 생선전도 살 안 쪄. 묘한 위안마저 안겨주는 동태전. 그거 아시나? 명절 끝에 섞어찌개 끓일 때도 동태전 빠지면 섭하다고요. 동태전 맛있지. 인정. 그러나 나는야 동그랑땡. 지구는 둥글고 내 배도 둥그니까. 다진 고기에 두부, 쫑쫑 썬 채소들. 일단 영양학적 측면에서 이보다 완벽한 전은 없다. 조물조물 잘 치대면 찰기 생겨서 식어도 탱탱 살아있는 식감. 동태전에 어즙 있나? 동그랑땡엔 육즙 있다. 육즙에 채즙에 두부의 고소함까지 다 있다. 벌써들 잊으셨나? 소고기 육전 익기 전에 우리 꼬맹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동글동글 동그랑땡이 있었다고요. 가성비, 가심기, 가심비 충족하는 명불허전 명절 전 스테디셀러. 우리 집에서는 이게 메이저리그다. 오늘은 이쪽 동태전이냐 동그랑땡이냐. 레인보우로도 오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도 선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딸한테도 안 알려주는 나만의 동태전 굽는 비법, 찍어 먹는 소스, 동그랑땡 레시피 좀 나눠주시고요. 우리 집에는 깻잎 고기전이 대세다. 배추전만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이쪽 저쪽도 아닌 그쪽도 좋고요. 모두 아름다운 선택. 전 얘기하니까 느끼하네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같이 나눌게요.

아이돌의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홀앤오츠, 매니터 들으셨고요. 스티비 원더의 파트타임 러버, 이순근님 청해 주신 노래, 마이클 샌벨러의 매니아까지 세 곡 나가는 동안에 와, 명절에는 동그랑땡이죠. 동그랑땡 반죽으로 깻잎전, 고추전 다 가능하니까 절대 강자예요. 9026님, 인정. 이거 진짜 인정. 왜냐하면 이 동그랑땡 반죽이라는 게 이게 고기만 구우면 동그랑땡이지만 진짜 깻잎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고추에다 넣을 수도 있고 표고 안에다가 넣을 수 있고 이게 진짜 멀티거든요. 아우, 동그랑땡은 너무 재료도 많고 손이 많이 가요. 미묘하게 간도 중요하고 동태는 뭐 그까 있고 대충 초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담백하고 2956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 동태전요, 두툼하게 지져서 예쁜 청고추, 홍고추로 전 위에 꽃 그려 넣어야 돼요. 보리보리님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신대요. 동태전 갓이 나와요. 아우, 좀 그래요. 지니지니야님, 그건 또 그래요. 0884님, 그러니까 동그랑땡이 엄청 번거롭잖아요. 밀가루, 계란물 따로 묻히지 말고요. 그냥 아예 반죽에다 다 넣어버려요. 계란까지. 그래서 숟갈로 떠서 부치면 아주 쉬워요.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쉽더라고요. 요즘에 동그랑땡은 냉동식품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해 주신 분도 꽤 많이 계셨어요. 저희 집은 녹두전이에요. 9338님. 저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녹두전. 나는 무조건 다른 거 안 먹어도 돼. 녹두전. 그랬더니 미스터 리 PD하고 경화 작가가 뭐 녹두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만 먹나? 우리 집만 좋아하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녹두전이 최고다. 이런 분들 지금 한 5분 계셨어요. 녹두전 맛있죠? 배추전, 뭐 고구마전 뭐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동태전 54%, 동그랑땡 46%. 동태전이 그래도 근소하게 예, 앞서네요. 동태전 좋아하시는군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 부쳐서 드실 생각이시군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또 커피 나눠드릴게요. 멜리사 맨체스터,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김도윤님 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디원 워리기입니다.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아델 Million Years Ago 들으셨어요. 존 바에즈 도나 도나는 141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요, 명절에 전은 안 부치고 만두를 빚거나 튀김을 했어요. 튀김 중에서 쥐포 튀김,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맛있었죠. 제일 잘 팔렸어요. 언니랑 둘이서 마당에 큰 튀김솥을 걸고 오징어 튀김, 야채 튀김, 고구마 튀김, 쥐포 튀김. 아, 진짜 맛있었어요. 달보드레님.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튀겨서 안 맛있는 게 어딨어요. 얼마나 고소하고. 다 이런 고소한 느낌 때문에 전도 거의 기름 많이 해서 튀겨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죠. 퇴근하고 아빠 제사가 있어서 남양주에서 화성 동생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대단해요.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날 이 시간에 운전해서 가는 신랑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운전하고 힘들 텐데 또 이렇게 운전시키고 있어요. 0896님, 잘 다녀오세요. 어디만큼 오셨나요? 저는 8시에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언니랑 똑같아서 이 방송에 푹 빠진 애청자고요. 이 방송 많이 많이 홍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햇빛 사랑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7년인데 어제 부침개 같이 부치고요. 오늘은 공릉천 나들이 우리 이용인들과 다녀왔거든요. 퇴근 전까지 걷기 운동하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0529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트로이 시반 엔젤 베이비.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오늘 끝곡입니다. 셀린 디온, It's all coming back to me now.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00일 동안 사랑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동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퍼.

0: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테이프로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빨리 감기, 되감기 정말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으면 막 되감기를 했고 건너뛰고 싶을 땐 막 빨리 감기하고 음악이든 영화든 참 어렵게 보고 들었다 싶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됐잖아요. 이제 빨리 감기든 되감기든 자신을 돌아보기 참 좋은 저녁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기억은 건너뛰고 어떤 추억은 또 다시 보고 그러다 어떤 장면에선 정지. 자, 그 상태로 어여 입장하세요. 지금부터는 모두 모두 행복한 동행입니다.

0: 고래사냥 송창식의 노래였습니다. 빨리 감기, 더 감기, 가끔은 스탑, 정지화면. 나중에 뭐 이제 오토리버스가 추가가 돼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음악이든 영화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참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빨리 감기 안 되죠. 더 감기도 안 되죠. 정지 버튼은 더더욱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 항상 실시간으로 마치 행복한 동행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듯이 항상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 중에서 뭐 빨리 감기든 더 감기든 정지 버튼이든 딱 눌러서 한 장면을 찾는다면 찾으실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죠. 뭐 첫사랑을 시작할 때? 아니면 뭐 신랑 신부 입장 그때? 처음 비행기 탔을 때? 너무 많다. 진짜 뭐 이렇게 하나를 잡으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아, 앉아있구나.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하니까요. 문자 샵 9390으로 어느 한 장면을 내가 찾고 싶은지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로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뭐 한 장면만 찾기 뭐하면은 한 두어 장면씩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원모어 타임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계속 원모어 타임 주문만 하고 뭐 할 건지. 잉그리드의 음악이죠. 원모어 타임. 근데 주얼리가 번안을 해서 불렀고. 두 곡 다 그러고 보니까 번안 곡이네요.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외국 가수 존 바이즈도 불렀고 또 여러 가수가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존 바이즈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메리 해밀턴이란 곡을 양희은 씨가 아름답게 번안을 해서 또 불렀습니다. 적당히 돌려감아 듣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6755번으로 지난 날들을 적당히 돌려감기도 하고 되돌리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아직은 그쵸? 우리는 우리 삶은 앞으로 갈 수가 없네요. 추억 만들기 추억을 뭐가 만들어 볼까요? 6648번으로 글쎄요. 그건 갖고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한테 여쭤보면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뭘 해야 좋을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경실님은 아이들 키울 때 캠코더로 찍어두었던 비디오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 진짜 아이들 자랄 때 아니면 아이 첫 아이를 딱 가슴에 안았을 때 그 기억을 꺼내보고 싶은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네요. 우리 봉철님은 오갈 데도 없고 오는 이도 없고 쓸쓸합니다. 아내와 둘이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또는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6579번으로는 교단에 처음 섰을 때. 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난 늙어가는데 내 앞에 학생들은 여전히 그냥 발랄이 아니라 깨발랄 고등학생들입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고등학생들을 보면 그냥 발랄이 아니라 깨발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7769번으로는 그대로 멈춰라. 큰애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대충 이렇게 아이를 닦아서 보여주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

얼굴이라는 게 살면서 참 여러 번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기 때 얼굴과 한 1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얼굴이 확확 달라지죠. 잘 먹어봅시다 님은 울산이 고향인 50대 중반인데요. 25살 직장 때문에 포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탈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 느낌 어떤 건지 알죠. 지금은 포항에 산 지 33년쯤 됐네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이제 큰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로 가기에 버스장 앞에 딱 서 있을 때, 정거장 앞에 서 있을 때 아, 그 기분이 얼마나 설렐까 이해됩니다. 그렇군요. 489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인데요. 고향이요 안녕인가 봐. 딕 패밀리입니다. 작별.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를 들으면 항상 부산의 해운대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 가수 노래 부르는 분들이 부산 분들이라서 그런가 항상 해운대가 생각나는데 우리 박상환 프로듀서는요. 초등학교 아마 한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대요. 부산 해운대를 처음 갔는데 제일 처음 놀란 게 그 큰 파도에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수영을 하라고 튜브를 주는데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시커먼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그걸 갖고 놀으라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랐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튜브는 왜 이렇게 비닐로 돼갖고 막 알록달록하고 예쁜 컬러의 그 튜브인데 왜 어린애한테 그렇게 시커먼 튜브를 타라 그랬을까. 그때 그 기억, 순간적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죠. 하늘바다님 청해 주신 바다의 누워 또 박인이 세월이 가면 0264 휴대전화로 또 0806번으로 또 안왕환님 한스밴드의 오락실. 이 한스밴드는 원래 김씨성을 가진 한별, 한나, 한샘양 이 셋을 통틀어서 한스밴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특패밀리 작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8769번으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친구들하고 가요방에서 놀다가 나왔죠. 노래방이라고 안 그러고 가요방이라 그러시네. 이거 독특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가요방에서 나왔는데 문 앞에 서서 저를

부르더니 현주야 세 번 부를 때까지 내 오토바이 안 타면 나 간다. 순간 너무 놀랐어요. 두 번 현주야 현주야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요. 그때 안 타면 안 될 것 같다고 홀랑 탔어요. 벌써 37년째입니다. 계속 그의 오토바이 뒤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무슨 영화 현장면 같지 않아요? 8769번으로. 카리스마가 대단하신데요, 남편분. 또 우리 석강님은 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구나. 2년 전 행복동에 첫 인사하고 신청곡을 들려주실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자동차를 타고 영업을 하던 때인데 항상 CBS 음악 FM을 켜놓고 있었는데 늘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죠. 그러다가 그날 2년 전 신청곡을 처음 보내봤고 레인보우도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더 블루의 무슨 노래를 현주님이 딱 얘기하면서 이석강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군요. 그때는 김현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지금은 현주 누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2년간의 어떤 인연으로 누나 동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참 반갑습니다. 산울림입니다. 회상.

연숙님, 정미현님 청해주신 한경의 타인의 계절, 또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머물고 싶은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했더니 비니맘님이 그쵸, 이럴 줄 알았어요.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자연분만이라서 아이와 함께 산고를 겪고 아기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26살 어린 엄마였으니까요. 아, 이제 예전엔 26살이 어린 엄마가 결코 아닌데 요즘은 26살에 엄마가 된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와, 우리 은서님은 때는 바야흐로 2016년 7월 22일 땀을 뻘뻘 흘리고 통통 스튜디오에 구경을 갔는데 두 팔을 쫙 벌려서 안아주셨던 빨강 민소 메모피스의 현주 DJ. 제가 오, 반갑습니다 하고 안아드렸죠. 오, 정말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 별빛지혜님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요. 왜요? 왜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안 읽을 줄 알고요. 청남대가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예쁜 별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청남대. 낙성대도 대학인 줄 알았다는 분들 계시고요. 태종대도 대학인 줄 알았다는 분들 계십니다. 재밌었어요. 옛날에 뭐 그런 생각을 어디 저만 했겠어요. 지은님만 하신 건 아니죠. 또 산울림 회상 이렇게 옛날 일들 생각하면서 우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 시각 8시 49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모두들 컨덕터가 한번 돼보시죠.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문관철 오페라 들을게요. 1부 마치고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키.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4월이지만 이별할 때 마음은 겨울이라네. 딱이네요. 정미조 사랑과 계절 1986-6367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정미조 씨 하면 우리가 개여울, 뭐 휘파람을 부세요를 굉장히 빅 히트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가 좋으셨던가 봐요. 저도 참 좋은데요.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 할 때요. 선반을 잡고 책꽂이를 잡고 옆으로 옆으로 가다 갑자기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으며 저한테 다다다다 걸어와 안기는데 놀랍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지요. 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첫 걸음마 할 때 3593번으로 글 주셨네요.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우리 현숙님 같은 경우는 제가 50대 후반에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그때 면허를, 와, 면허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지금 뭐 운전 잘하고 다니시는 거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운전은

0: 진짜 뭐 초보 뭐 그다음에 아무리 노련하고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 또 이 노인네 같은 소리 안 돼, 또. 아무튼 그래도 안전, 안전, 또 안전입니다. 우리 선태님이 결혼할 때 외국인 하객이 엄청 많으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외국인 하객이 그렇게 많았지? 했더니 용인 민속촌에서 전통 혼례를 하셨다고요. 우와, 그러셨구나. 내일이 바로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니까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네.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선물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랭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참 대단한 뮤지션이에요. 유영석 씨는. 어쩜 이렇게 정말 자아도취에 빠진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여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두 남자가 야, 너 그렇게 못생긴 얼굴에 작은 키로 어떻게 네가 그 애를 감히 좋아하니? 물론 끌리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넌 안 돼. 그러니까 형은 뭐 잘났수. 그 얼굴에 그 애와 난 이미 통했어. 모든 걸 내가 평소에 양보했지만 이번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막 그러면서 예,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노래가 정말 익살맞다는 느낌이에요. 유영석 씨 노래 들으면 뭐 네모의 꿈도 그렇고 어쩜 저렇게 정말 기발하게 노래를 만들까 싶은데 이번 푸른 하늘에 그러니까 김미진 씨가 계속 노래를 여성 보컬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익살맞은 노래 자아도취 잘 들었습니다. 연경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수미 내 곁에 있어주 임주빈님 7326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일단 노래가 독특하죠. 내 곁에 있어주 요즘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라든가 있어 가지마 그렇게 하지 내 곁에 있어주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상당히 독특한 느낌의 노래. 또 여름이 다 갔건만 가을이라 굳게 믿었건만 아직도 한낮에는 정말 너무 더운 그런 날씨예요.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경자님 1073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첫 풀 마라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오 푸사랑님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30km를 뛰었는데 무지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어우 세상에 어떻게 30km를 뛸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30km를 뛰면서 야 이렇게 힘든데 42.195를 완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전 오늘도 뛰러 갑니다. 난 할 수 있다. I can go.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푸사랑님 차 한잔 드시라고 너무 더울 때 목마를 때 시원한 예, 아아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승복님 5325번으로 청해 주신 김추자의 노래 이어집니다. 무인도

잭스키스 커플 강재범님 박흥구님 청해 주셨고 사랑의 듀엣 김재성과 안혜경의 음성이에요. 영상 이태숙님하고 794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화장품이 왔어요 하고 신관수님 그랬군요. 행복한 명절 연휴 되세요 하셨는데 예. 행복한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4773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우리 예쁜 공주님이 아우 난 이 노래만 들으면 귀가 가려워요. 맞아 목소리가 막 예, 말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가 가렵다. 아주 적합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또 김추자 무인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오 벌써 3년이 됐어요. 아들이 해군사관학교 4학년 때 세계 순항훈련 떠난다고 잘할 거라고 저와 아들을 응원해 주셨는데 어느새 3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대위가 됐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곽동현 당시 중위 아니었어요? 맞죠? 그리고 곽동현 중위가 지금 대위가 되셨다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이번 추석 때 못 올 거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현주님 프로에 사연 보낼 거야 했더니 오늘 당직이라 못 듣는다고 감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곽동현 대위님 맞겠죠? 제가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겠죠? 맞으면 맞다고 다시 저한테 답장 한번 주세요. 예, 아무튼 감사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희의 노래 애모 전해드릴게요.

0: 요즘은 잔디밭 보기 힘들죠. 전부 아스팔트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조영남. 영국에 톰 존스가 있으면 한국엔 조영남이 있다 얘기할 정도로 예,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을 조영남 씨가 고향의 푸른 잔디로 번안해서 부른 곡 현정님 청해 주셨고요. 또 김수희 애모 듣는 순간 우리 그자님이 명절 특집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요? 궁금하세요. 명절 특집 방송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그러니까 삼삼 뭐든지 세 곡씩 엮을 거예요. 어떤 구실로든 어떤 뭐 소재로든 엮든 묶든 뭐 꼬든 무조건 이렇게 세 곡을 엮어서 여러분께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로 이래도 삼삼 저래도 삼삼이네요 진짜. 그래서 목금토 3일 동안 특집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딴 일 하다가 이렇게 잠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학교를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인생을 스마트한 하자.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앞으로 100일 뒤엔 이 시간에 송년회로 막 거리가 북적일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김현식 봄, 여름, 가을, 겨울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빨래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전에 널어두면 집에 왔을 때 옷가지를 걷곤 했는데 요즘은 저녁에 거들여다 보면 소매 끝이나 주머니 안쪽이 눅눅할 때가 있어요. 아직 한낮에는 볕이 제법 좋은데도 말입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이 추분이더라고요.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진다는 시기. 그만큼 해가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조금 늦게 마르는 빨래도, 조금 일찍 켜지는 가로등 불빛도, 어느새 자주 손이 가는 긴 소매 옷도. 계절이 바뀐다는 건 이런 작은 변화를 하나씩 알아차리는 일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밤엔 또 어디서 가을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계절이 달라지고 있음을 조금씩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전에는 아침에 빨래를 널면 늦은 오후에 걷곤 했는데 요즘은 다음날 까지 둬야 할 때도 있고요.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건 어제까지 되던 일이 오늘은 조금 달라졌음을 발견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다음 계절에 도착한다는 걸 새삼 느끼는 가을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그죠. 네, 원하고 원망하죠.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낮에는 알록달록 조금씩 물들어가는 가로수를 보며 가을을 느꼈는데 캄캄한 밤에는 어디서 가을을 찾을까 생각하니 열어둔 창문으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가을밤이라 더 잘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잔잔한 배경음으로 깔아두고 저는 꿈음 입장합니다. 선아님, 어서 오세요. 그런가 하면 아직 다시 더워졌다고, 너무 덥다고 하시는 사연들도 꽤 많이 왔어요. 사랑한대님. 이번엔 여름날의 추석이 되겠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하셨고요. 0702번으로도, 근데 확실히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 반소매 옷차림이 대부분이에요. 여름 바람막이 입으면 낮에는 덥더라고요. 오늘 일찍 끝나서 짜장면 먹고 계절 변화의 아이콘인 붕어빵을 처음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쌀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세 가을이 오다니 하고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사연이 이제 없어졌어요. 다시 덥다는 사연이 많아지고 생각해보면 9월은 더운 날들이 과거에도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또 쉽게 쌀쌀해지고 그렇지 않았는데 속았네요 또. 그리고 엄마가 듣는 라디오를 같이 듣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보내봅니다. 햇살 한 스푼님, 네, 같이 듣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스파르타님, 지인께서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후에 있는 한국어 학교에 봉사를 하러 떠나셨어요. 에어프랑스 한국지사 인천공항 서비스 지점 이태훈님 건강은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어요. 네. 제2의 멋진 삶을 열어가시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보내드려요.

가을이 오면 좋은 것들이 참 많아진다.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선선해지고 길을 걷기에 좋은 저녁이 길어진다. 날씨 참 좋다. 1년 중에 가을이 제일 좋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그런데 좋은 걸 좋다라고 말하는 이 평범한 일상을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까? 오히려 이 아름답고도 찬란한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역설적으로 더 애달픈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사랑하는 이가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땐 창밖의 파란 하늘보다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하고 아픈 가족의

밤의 끝자락에서 참 좋은 계절 가을이다. 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한 줄기라도 내가 안아줄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벗들에게 닿아주기를 빌어본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곡 이승환이었습니다. 가을 흔적.

성시경의 좋을 텐데 그리고 윤건의 라떼처럼 이었습니다. 퇴근길 유난히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환승 안 하고 걸어가려고요. 5868번으로 보내셨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환승을 평소에 하시는 걸 보면 한정거장 이상은 될 텐데 네. 집에 오시는 길 지루하지 않게 또 좋은 음악 계속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태연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 해숙님도 청해 주셨던 꿈 보내드릴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쏘르실라!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6: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214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더 클래식의 우리에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로 비가 오는 날에 많이 들려드리곤 했는데 네, 오랜만에 전해드렸네요. 1136번으로 청해주셨던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네요. 투맘님, 주말에 작은 아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오늘 저랑 큰아이까지 진단받고 저녁부터 또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네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더니 다들 조심하세요. 명절에 집콕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연휴 때 꼭 이렇게 쉬기 전날 아프고 여행 갈 때 아프고 이러면 많이 속상하죠. 가족들이라서 어떻게 한 명이 걸리면 또 그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리시기도 해서 얼른 너무 아프지 않게 잘 수월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얼른 나으세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은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9: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5: Good Music Station CBS FM

5186번으로 정해주셨던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꿈음속으로님이 정해주셨던 015B 윤종신 박선주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 이었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효범 씨가 원곡자인가요? 김성별님. 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주제곡을 전미도 씨, 배우 전미도 씨가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원래도 사랑받는 곡이긴 했지만 더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은 원곡 신효범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쩜 꿈은 내내 제가 좋아하는 노래와 가수들로 세워진 시간이네요. 곧 잠자리에 들렸는데 행복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3938님. 네, 조금만 더 듣고 주무시면 안 돼요? 네. 꿈결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고맙습니다. 계절은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 쇼핑몰 갔다가 잠시 밖에 나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달도 많이 차오른 것 같아요. 6472번으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요. 오늘 하늘 구름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뭐라고 하지? 무슨 구름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드러운 뭐 비단, 실크 같은 천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주름지게 만들어서 쫙 펼쳐놓은 그런 느낌? 뭐 이름 있지 않나요? 아무튼 아름답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오늘 아침 이사를 마치고 간만에 편안하게 쉬는 저녁입니다. 7년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 나오니 허전해지네요. 이사 온 곳,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도 응원해 주세요. 144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이사 박스들이 새 집에, 새 집 맞죠? 새로 이사 오신 집이죠? 아, 집 좋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정리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는 939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캔디맨의 노래 청해 주셨나요? 일기.

캔디맨의 일기 그리고 이수영의 휠릴리 이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국이었습니다. 9006번으로 청해 주셨던 나윤건의 멈칫하던 순간,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691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752님. 모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기다립니다. 오늘 낮에 치과도 다녀와서 우울하다고 하니 성북천 산책하자고 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듯해요. 엄마의 자리는 자녀의 기댈 곳인가 봅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근데 엄마라고 해서 모두가 다 막 고민을 털어놓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아주 편안한 엄마의 자리를 잘 만들어 두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만나서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9769번으로는 저 오늘 오전에 자전거 운동하고 걷기도 하고 중간에 잠깐 스트레스 풀러 노래방 가서 혼자서 15곡이나 부르고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 지치지만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시간 보내면 더위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아주 보람찬 알찬 하루를 보내셨네.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리고 꾸몸으로 마무리 고맙습니다. 내일 퇴근 후 바로 엄마네로 출발해야 해서 짐 싸느라 이제 들어왔어요. 긴팔에 긴바지에 날씨가 또 어중간해서 짐이 한 트럭입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엄마 후딱 갈게요. 루하맘님. 네, 보내주셨고요. 잘 다녀오세요. 이 노래는 0707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노래 별빛님 신청곡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연주곡이에요. 가을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카우터 스탠리의 꿈은 직접 발굴한 선수를 NBA에 데뷔시키는 거였어요. 가족과 멀어질 만큼 일에 몰두했지만 상황은 나빠지고 슬럼프에 빠지죠. 그런데 어느 날 스탠리의 눈에 길거리 코트 위에 보가 들어옵니다. 압도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구단들은 그의 출신과 과거에만 연연했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벽을 넘어섭니다. 보, 사람들이 널 의심하더라도 넌 스스로를 믿어야 해. 집념은 언제나 재능을 이기거든.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믿어주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하죠. 원석인 나를 발견하고 끝까지 믿어줬던 사람들. 그 응원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싹은 돋아나고 꽃은 피어나니까.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 영화 허슬 중에서 들으셨어요. Already Dead. Already Dead? 노래 제목이 왜 이미 죽은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탠리가 멘탈이 흔들리는 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잃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너무 멋지죠? 오, 정말 너무 멋져요.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신기했어요. 네, 이러면 정말 정말 이건 굉장히 강한 힘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탁 내려놓는 순간 이미 난 죽었다. 잃을 게 없다. 그럴 때 수면 위로 소중한 것들이 탁 떠오르잖아요. 오늘은 영화 허슬 얘기로 시작해봤는데 스포츠 영화만의 감동이라는 게 있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정신, 또 끝까지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까지 참 위로가 돼요. 그 영화에서는 항상 있잖아요. 그런 클라이막스와 반전과 누군가 한 명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근데 현실에는 그렇게 영화적인 인물이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죠. 있기는. 여튼. 근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어제 아시안게임에서 벌어졌죠. 어제는 남자 자유형 50m에서 김영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그제는 대한민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무려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이현중 선수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울컥하셨을 텐데 눈물 끝에 했던 말도 기억에 나죠? 열렬히 응원하는 한국 팬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들을 위해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네, 다시 읽기만 해도 약간 코끝이 찡한데요. 네, 이런 거죠. 그쵸?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믿고 응원할 겁니다. 오늘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듣고 싶습니다.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후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누군가는 이 곡을 듣고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울고 있는 사람의 얼굴? 슬픔의 찬란함? 공감하시나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 중에서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드라마나 광고에서도 많이 쓰였던 클래식이죠. 우리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가 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곡이에요. 저는 번지점프를 하다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대부 2 중에서 이미그런트 테마였습니다. 코폴라 감독은 대부 2의 영화 음악으로 아버지 카마인 코폴라와 함께 음악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코폴라 감독의 딸은 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소피아 코폴라 감독. 집안이 전부 그 영화계 일을 하시네요. 이것도 가업 같은 건가? 와, 너무 대단하고 신기하다. 어떨까요? 와, 가족 대화가 굉장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놀러 오신 분이 계시네요. 나무생강님. 지금 여기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입니다. 이곳 시간은 한국보다 5시간 늦은 6시 15분. 아내와 둘이 여행을 와 숙소에서 음악을 듣는 느낌이 충만합니다. 우와, 낭만적이다. 어떻게 그곳에서 처음 체험을 방문하셨을까요? 와, 이거 완전 추억이 되겠는데요. 추억. 그쵸? 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래 들을까요?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5528님, 강디, 저 캐나다에서 1년 잘 지내고 왔어요. 지난 겨울에 밴쿠버에 눈이 한 번도 안 왔다는 소식 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제 당분간 해외는 생각도 안 날 것 같네요. 1년 동안 계시다 오셔서 이번 추석은 한국 구석구석 다니며 보내려고요. 이런 것도 그렇구나. 외국 그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으셔서 나가셨겠죠? 그랬더니 집이 또 좋군요. 맞아요. 떠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무언가 무료해지거나 소중함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열정을 찾고 싶으시다면 잠시 떨어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의 영화 컨스피러시 중에서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영화 My Friends, My Love 중에서도 한 곡 주인공이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가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주인공의 설렘이 느껴지는 폴스 가든의 레몬트리까지 이어서 들어요.

네, 진주만 중에서 페이스 힐 There You Will Be 들으셨습니다. 영도다리님 4683님 신청곡이었고요. 7837님이 세상에 꽤 집중해서 신문 읽는 중이었는데 그러셨어요? 진주만

사람이 돼요. 또 하나하나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가 심한 건 아닌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곡 소개는 끝나고 할게요.

네, 엘리판타님 신청곡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조카커 제니퍼 완즈의 어베어 위빌롱 들으셨습니다. 엘리판타님이 어제는 키르기스탄 오시에서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영화 음악 잘 들리네요. 여기도 한류가 엄청납니다 하셨어요. 네,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들으시나요? 네. 어쨌든 잘 들리신다니 다행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한 곳에서 들어주시니 되게 신비하면서도 오묘.

겁니다. 여튼 네,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니 뭐 그 병원 가서 검사 받았을 때는 연극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감기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감기 같죠? 약은 잘 지어서 먹고 있고 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티가 많이 납니다요. 네, 기침도 없었는데 방금 전에 네, 숨을 잘못 쉬었나? 네, 잠깐 사례가 들렸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항상 너무 많이 감사드리는데 어떡하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추석 특집 안내 좀 해드릴게요. 연휴라고 해서 모두가 즐겁고 기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 쉬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함께이지만 뭔가 외톨이 같고 혼자인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백영옥 작가의 소설 원작인 12월 개봉 예정인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이진욱 수지 씨 주연의 영화 제목에서 따왔어요. 마음만은 따스운 명절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꽤 좋은 음악들, 위로가 될 만한 영화, 네, 가을 영화, 또 가을 영화 인물들 해가지고 잘 꾸려봤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체험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려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 대표작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노래 들을 건데요. 이번에는 5201님 신청곡 들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몇 번의 수술 후 지금은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힘낼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보살펴준 저의 반쪽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합니다. 따뜻하네요. 와, 곡도 아름답네요. 영화 여인의 향기 OST 포르 우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로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유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경주님 신청곡 들으셨어요. 네, 초콜릿 중에서 장고 라인하르트 마이너 스윙이었습니다. 오, 6260님 어디 가시나 봐요. 공항 사진이네요. 네, 청개구리님도 일본 가신다고 들었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대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벌써 꼭 나갈 시간이네요. 봄날님. 처음 와보는데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듯하네요. 따뜻하고 정겨운 방송인 것 같아요. 앞으로 즐겁게 청취할게요 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레인보우 게시판 사랑방 맞아요. 처음 오셔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자주자주 많이 들어와주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또박이님 신청곡이네요. 들어볼까요? 싱 어게인 중에서 닉 조나스 폴 러드의 I wish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뛰고 나면 다리가 뻐근해집니다. 몸이 힘들다는 신호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열심히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가슴이 뻐근해지기도 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싶었던 일이지만 막상 끝내고 나면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가슴을 꽉 채우는 느낌이죠.

좋아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나 또 벅찬 감동을 주는 장면을 만났을 때도 그래요. 가슴이 뻐근할 만큼 뭔가로 가득 차오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들이 때론 우리를 지치기도 하지만요. 그 고비를 넘어설 때 희망과 감격이 넘치는 진짜 삶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 피리 가운데 타미너의 아리아 이 초상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This Business is Beethoven Tune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의 노래 그리고 베리슬라프 클로브차르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뻐근하다는 느낌 꼭 몸에서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다리가 뻐근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밀어놨던 밀어뒀던 일을 하나 끝내고 나서 마음이 뿌듯하게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연주를 마치고 나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힘들었던 마음과 뿌듯함이 함께 밀려면서 이렇게 가슴이 좀 뻐근한 느낌. 또 반가운 소식을 듣거나 좋은 음악을 만났을 때도 마음이 꽉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기분 좋게 뻐근해지는 순간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 주호 가운데 피날레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보내드렸습니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노린 폴레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종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에드바르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피아노 모음곡인데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했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숲속의 꿈 보내드리겠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망고레이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연주하는 영상을 보시면요. 이 약지와 중지, 검지, 세 손가락으로는 이 멜로디를 막 트레몰로로 튕기면서 엄지 한 손가락으로 이 아르페지오 반주를 저음현으로 튕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서정적이다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이 연주를 저는 굉장히 치열한 테크닉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의 거리를 걸었다. 러브 브릿지라고 하는 사랑의 다리는 커플들이 걸어둔 자물쇠로 장식되어 있었다. 자물쇠를 보면서 세계 모든 연인들도 서로의 사랑을 묻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언젠가 남산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많은 자물쇠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물쇠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맹세, 영원하기를, 변치 않기를

등 사랑의 절실한 언어가 담겨 있었다. 이름을 쓴 것도, 하트를 그린 것도 있었으며 녹슨 것도 있고 이제 막 걸은 듯한 새 것도 있었다. 세월의 길고 짧은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을 맹세하는데 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일까? 사랑의 자물쇠는 세르비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나다는 브르냐 치카바냐 마을에 있는 학교의 여자 교장이었다. 그녀는 장교 레자와 사랑을 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벌어진 전쟁에 레자가 참전하게 되었고 레자는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하며 결국 나다와 헤어졌다. 실연의 상처 때문이었을까? 얼마 후 나다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브르냐 치카바냐의 여자들은 나다의 사랑을 아쉬워하며 자물쇠로 두 사람을 묶어주고자 했다. 자물쇠는 사랑의 맹세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또한 이탈리아의 작가 페데리코 모치아가 쓴 하늘 위 3미터 소설이 영화화되며 연인이 사랑을 고백할 때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등장한 뒤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자물쇠를 잠근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약속했던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잠그며 다 이루어졌을까? 자물쇠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우도 있겠고 두 번 잠근 사람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사랑을 이룬 사람보다 헤어진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것은 사랑은 잠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다양한 정도는 잠그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연인들은 몰랐던 것일까? 지금도 어떤 연인은 자물쇠를 잠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파리의 155m 뽕데자르 다리를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많은 자물쇠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다리 난간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물쇠를 걸지 못하도록 난간을 투명 플라스틱 패널로 교체했다고 한다. 뽕데자르 다리에 자물쇠를 걸었던 사람들은 아쉬웠을까?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을까? 그들의 사랑의 결과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의 맹세 같은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물쇠도 잠그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맹세 없이도 꽤 오래 버티고 있다. 자물쇠를 잠그고 헤어졌어도 맹세는 두 사람만의 좋은 추억일 것 같아 부럽기도 하다. 잠그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에 감사해야 할지, 수많은 자물쇠 중에 나의 것 한 개도 없다는 것에 서운해야 할지 잠시 갈등해본다.

The Prayer,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온의 듀엣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주성희의 책 뉘 눈결에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꽤 계시겠죠? 저는 한 번도 아직 걸어본 적은 없는데 뭐 한 번쯤 해보면 재미있는 추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이런 거에도 조금 더 매달리게 되죠. 우리가 영원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근데 이렇게 오래된 자물쇠들 잔뜩 걸려있는 걸 보고 있으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 자물쇠를 걸었던 연인들은 지금도 함께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저 자물쇠만 굳건하게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자가 맹세도 자물쇠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꽤 오래 버티고 있다 이 한 말이 참 재밌었어요. 결국 사랑은 뭘 걸어두느냐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오래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도 남산에 가면 나도 자물쇠 한 번쯤 걸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수평기님이 사랑의 자물쇠에 그런 유래가 있는 줄 이제 알았네요. 사랑은 자물쇠를 하는 것보다 서로 믿고 또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32년 부부로 살면서 요즘 5개월째 주말 부부로 살고 있어서 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일종의 재미죠 뭐. 자, 912번님, 수평기님이 또 이 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9212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수평기님. 지경이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 처음 오셨네요. 아, 저 처음 들어왔어요. 내내 듣기만 하다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생일이었는데 외로움을 선물 가득 마음에 담으셨대요. 사랑의 자물쇠가 풀어져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래요. 또 힘든 시기 또 지나갑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위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당에 뿌리 내리세요. 또 아비르님이 방글라데시 지금 아침 6시 40분 정도 되었다고 피아노 소리가 고향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방글라데시에 계시는군요. 또 피아노 소리 듣고 고향 생각하셨다는데 잘 지내시다가 또 고향에 오셔야겠죠. 멀리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어저께 시작했죠.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전곡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1권 오프스 12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곡은 파수꾼의 노래인데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아리에타나 왈츠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어둡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마치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이 떠오르는 곡이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곡은 요정의 춤입니다. 제목처럼 아주 가볍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짧은 곡인데요. 그리그는 이후에도 요정이나 트롤 같은 그 노르웨이의 환상적인 존재들을 음악에 자주 등장시킵니다. 이 작품이 아마 그 출발점 같은 작품으로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둡고 묵직한 파수꾼의 노래 그리고 작고 재빠른 요정의 춤 서로 전혀 다른 두 장면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드바드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1권 작품번호 12 가운데 세 번째 곡 파스쿤의 노래 그리고 네 번째 곡 요정의 꿈 요정의 춤입니다. 죄송해요. 요정의 춤 이렇게 두 곡을 게하츠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을 뭐 봄에만 들으라는 법 있나요?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하고요. 루돌프 비브리 지휘하는 윈 폴크스토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1부 끝곡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나라 2부 첫 곡은 윤극영 작사 작곡 반달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 그리고 정치용이 주연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케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나온 음악이죠. 비엔나 피아노 학원. 아, 이병우 음악감독이 작곡한 음악이었습니다.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 비엔나 피아노 학원. 오늘 날씨가 정말 완벽하네요. 무엇을 하든 행복할 것 같은 하늘입니다 하셨어요. 요즘 이런 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냥 창밖을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걸어만 다녀도 행복한 그런 나날들. 정말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가슴에 담아야죠. 이 영화 음악 들으니까 저는 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오프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협주곡은 세 악장이 전부 다 아타카로 연결되어 있어서 1악장으로 발췌해서 들려드리면 끝부분은 조금 뚝 끊기듯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 약장으로 아타카로 넘어가기 때문에 뚝 끊기듯이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상수의 첼로 협주곡 1번 에이단조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보내드렸습니다.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한곡더 듣고 퀴즈로 넘어가죠. 세사리아 에보라의 베사메 무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들꽃년님이 힌트 없이 첫 곡 먼저 듣고 맞추라고 하기 없기 너무 뜬구름 잡기예요 하셨는데요. 너무 쉬울 때 그렇게 해요. 음악 듣고도 충분히 알아맞히실 수 있을 때요. 조금 드릴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 생각하면요. 뭐 아니다. 이거 너무 쉽다. 안 드릴래요. 작가님이 뭘 써주셨는데 제가 안 읽고 싶으면 안 읽는 거죠 뭐.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음악 들어보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 너무나 아름답죠.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 C단조 60 가운데 3악장 안단테 듣고 계십니다. 연주는 요요마이 첼로, 처음 시작한 첼로 선율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요요마이 첼로였고요. 엠마뉴엘 엑스의 피아노, 아이삭 스턴의 바이올린, 하이메 라레도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요, 베르테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브람스는 악보를 넘기면서 이것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표지에 그림을 하나 넣으세요. 다름 아닌 머리에 권총을 겨눈 모습으로요. 그러면 이 음악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겁니다. 이 용도로 제 사진을 보내드리죠. 색채 인쇄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파란 프로코트와 노란 바지, 승마 부츠를 입혀도 좋겠네요. 이렇게 써 있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브람스가 악보와 함께 보낸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아름다운 음악 끝까지 들어보시죠.

전 퀴즈 구먹고 이 음악 들은 걸로 충분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추 옵스 60 가운데 3악장 안단테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아이삭스턴의 바이올린, 에마뉴엘 X의 피아노, 그리고 하이메 라레도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이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개 중에서 이 3번이 가장 마지막 작품이고요. C단추 굉장히 어둡고 그 1악장 처음부터 아주 아주 어둡고 비통하게 시작하고요. 2악장은 정말 절망과 그 좌절, 절규 속으로 사람들을 막 몰아넣었다가, 그리고 3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천국 같은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브람스가 이 곡을 악보와 함께, 이것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봐요, 제가 쉽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타티아나의 이것 아리아를 소프라노 안나네 트랩코의 노래 그리고 발레르 게르게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순진한 시골 처녀 타티아나는 도시에서 온 청년 오네긴을 본 순간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죠. 도시적이고 냉소적인 그의 모습이 그녀가 소설 속에서 그리던 운명의 남자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날 밤 타티아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촛불 아래에서 밤새 이것을 합니다. 설령 내가 파멸한다 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꿈속에서 이미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타티아나의 이것 아리아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이것 이중창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오고를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치와 에디트 마티스 이중창 그리고 칼 베미 주연은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힌트막인데요. 오늘은 정말 쉬웠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셔서 오늘은 외나무다리 힌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마지막 힌트 막 들으시면 바로 그냥 쐐기 박듯이 정답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 힌트 막 바로 드릴게요.

0: 오늘 마지막 힌트막으로 김민기의 가을 편지를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5182번님이신가 정답을 맞추시면서 마지막 힌트곡까지 같이 맞추셨어요. 아, 오늘 이분 아주 영감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힌트막 네 곡 모두 들어봤고요. 아, 다들 짐작하셨던 대로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또 가을 하면 편지가 떠오르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0번째 문자 주신 7796번님 정답 편지 맞춰주셨고요. 저는 지금도 손편지를 자주 써요. 문자나 카톡은 뭔가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866번님도 편지 정답 맞춰주셨고요. 나이 들어서 쓸 편지라고는 유언장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슬픈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정답 맞춰주셨고요.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6290번님 역시 편지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고요.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선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쇼팽에게 보내는 편지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 음악 들으시고요. 그 음악은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슈만이 떠올라요. 제목이 클라라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더 그렇게 들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짧은 낭만주의 피아노 소품처럼 노래하는 선율 그리고 화성의 움직임에서도 저는 슈만이 연상되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클라라가 클라라 슈만을 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냥 제 상상 정도로만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앙드레 간용의 피아노 음악입니다. 클라라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끝곡으로 띄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이 이제야 쉼을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절기상 추분을 지나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바람을 느끼며 무엇이 저물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찬송입니다.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니

최고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겨루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휴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때저 물어서 날이 어두니 박운성님의 신청곡 나무현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 즐거운 노래를 고선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선명회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합니다. 고센맘님, 샬롬,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오직내사랑님, 갬성별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님께서는 고모님, 언니, 아우와 가을여행 2박 3일로 왔습니다. 참 좋은 자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나요? 추석 명절 앞두고 이렇게 또 가을여행까지 아 정말 제대로 가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라신님,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작은 예수님께서는 자녀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제 주의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약정서부터 잔금 지불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걸로 보아서 어떤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원성남님, 순찰 돌며 쭉 함께 하겠습니다. 방인하루님께서도 샬롬 하고 들어오셨고요. 초이스님 반갑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교회 여전도 총회장 마지막까지 잘 섬기며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담임 목사 은퇴, 새 목사님 취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영님께서는 감기 몸살 친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요즘 감기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신청하셔서 준비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십자가의 전달자. 그러고 보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좀 어울리는 찬양이네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하도록 하죠. 김보라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92번께서 청하신 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0: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민호기의 찬양 2부의 첫 곡이고요. 축복이 할배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현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그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임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다면 엘리야는 율법을 떠난 그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남겨진 엘리사는 소리 지르며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뿐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엘리야, 엘리사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충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임명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김숙희님께서 이 곡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신예숙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김의배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오늘도 산책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아 문자 남겨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262번. 유방암인 딸이 안타까워 아직도 아기처럼 보살펴주시고 매일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엄마께 너무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엄마가 이 방송 들으셔서 조금이나마 웃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따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부디 치료 과정 힘들지 않게 잘 이겨내셔서 두 분이 더욱더 환하게 웃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양 강아지 매님, 성당 형님이신 레지나 자매님 말기 췌장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형님 덕에 여러 사람이 즐거운 추억을 가졌는데 주님께로 가시는 길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역시 함께 기도 드릴게요. 기도는 나의 희망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건강 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4240번 추석을 앞두고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교회 보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붕 기와도 새로 교체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합니다. 대공사네요.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공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도 허락하셔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완성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아들네 가정에도 태문을 열어주셔서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702번께서는 오늘 선물 사다리 탑니다. 그때로군요. 선물 사다리 타는 명절 잘 뽑으세요. 편차가 심해서 그래도 좋은 선물 받기를 바라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늘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건강 조심하고 고마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분께서도 함께 듣고 계시겠죠? 결혼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로빈훈님, 이번 한 주도 다가올 명절 연휴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여호와 이레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땀 흘린 노력으로 부상당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길 우리 선수단 응원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선수들 여러 난관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들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감동스럽던데요. 말씀대로 부상 없이 자신의 최고를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메달 유무와 상관없이 뿌듯하게 성장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수777님,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보내주시면서 내가 꿈꾸는 그곳 청해 주셨나요?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배송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푸른동산님께서 공기 좋은 구리의 산동마을에서 저녁 내맥이 들었네요. 반쯤 살찐 달님이 너무 예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요즘에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찾게 돼요. 어제보다 조금 더 차올랐네 하면서 보게 된다니.

일까요?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아, 구례산동 마을 부럽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행복하십시오. 청해 주셨던 곡 하늘소망 보내드릴게요. 소망의 바다의 찬양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난 처음 보는 조카들의 안내로 역 밖으로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어떤 노인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외삼촌, 어머니 바로 손위 오빠였다. 머리가 하얀 80에 가까운 오누이가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붙들고 울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바깥 세상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낸 분. 종로 팔판동에서 태어난 외삼촌은 틈만 나면 우리들을 찾아와 먼 발치서 살피곤 했다.

상봉 후엔 자주 편지를 보내셨다. 한강물도 보고 싶고 삼각산도 보고 싶은데 그 땅을 지척에 두고 너에게 편지를 쓴다.

심재호의 이름 없는 우리들의 행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바로 이산가족의 날이죠. 손에 닿을 듯 가깝고도 아득한 그곳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박종후의 시편 23편 보내드릴게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많이 마음이 분주하실까요? 고향 오가시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와 더불어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였습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3: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누군간 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소와 다름 없는 하루를 보내겠죠.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이렇게 저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네요.

서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르게 고르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인데요. 낮과 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오늘처럼 길을 떠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또 조용히 연휴를 보내는 분들께도 비슷한 정도의 웃음과 평안이 머물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학교를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지금 여기님은 여행 가셨어요. 여행지에서 85세 고모님과 82세 언니 그리고 67세 아우의 곁입니다. 온천수에 발 담그고 고모님의 새벽 예배에 동참했어요. 야, 어디가 계신 걸까? 뜨끈한 온천에 지금 몸 담그고 계신 거예요. 이른 아침. 예, 지금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걸 텐데 스마트폰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어여쁜 자연님은 찬송 들으면서 빨래 널고 갈비찜 좀 재워두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야, 이렇게 단어 하나만으로 확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네요. 갈비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유, 여러분 뭔가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내일부터 달력 위에 빨간 숫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내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금, 토, 주일은 하나하나의 하루하루의 주제를 가지고 녹음 방송으로 진행한다 했죠. 금요일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추석날 아침 집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찬송가 모음집. 그리고 토요일 주말은 편찮으신 분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한 위로의 찬송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휴의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는 일상의 복

복귀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찬송가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님께서 제목은 모르겠고요. 하와이 할아버지가 읊조리듯 부르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떤 곡인지 알 것 같습니다. 참 이 곡이 신기한 게요. 자주 틀어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아주 좋아해 주시는 곡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이 노래 조영남 씨가 부르는 곡인가요?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조영남 씨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곡 한 곡 더 이을게요. 명절 분위기가 나기도 하니까. 또 이 다음에 이어질 곡은 나훈아 씨야? 이런 생각이 드는 곡이거든요. 두 곡 있겠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훈아님이 부르는 찬송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 가끔 이 곡을 선곡하면 나훈아신가요? 하는 청취자 질문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상하게 저도 이 버전을 들을 때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에론 네빌이라는 가수인데요. 뭔가 이 꺾기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들으시기에 괜찮나 하는 의심 때문에 잘 틀지 않던 곡인데 예상 외로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종종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흐른 곡은 케이카 호아오 레솔라 쥐집 맡은 우리 구주 이터널님께서도 익숙한 곡 외국어로 듣지만 머리에서는 바로 우리말로 해석돼서 들리는 것 같다고 그쵸? 이 곡은 조영남 씨인가요? 이런 질문이 항상 들어오죠. 9월 23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가위 연휴,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과 걸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죠. 고향을 찾는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가도 언젠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건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서야 가족들은 그동안 잊고 지낸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죠.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잊고 지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떠난 뒤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죠.

헬리나 오웬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애정을 찾아 떠났다가 상처 투성이가 되어 돌아온다. 명절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다시 품어주는 곳이 있음을 일깨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번 명절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돌아갈 집이 되어주는 삶이 되길 빕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현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축복.

박영달님 신청하신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땐. 그리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날 아버지 두 곡이었고요. 앞에 흐른 고향의 봄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들이었죠. 아멘. 그리움도 축복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펭귄별님. 와, 고향의 봄을 들으면서 동그라미님 정신줄 놓고 그 시절 그 속으로 빠져들어요. 7128님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하시면서 Amazing Grace 신청하셨고요. 학산사님께서도 같은 곡 주셨습니다. 학산사님은 서창 LH 14단지 경도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신대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번 추석에도 경로당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지 않도록 같이 모여서 송편도 빚고 손수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식사하면서 따뜻한 명절 보내려고 하신대요.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속초에서 매일 듣고 있는 69세 된 할머니입니다. 요즘에 수두에 걸려서 격리 중이라 명절에 식구들이 아무도 못 옵니다. 허전한 마음을 라디오 들으면서 이겨내 보려고요. 9736님 속초에서 오셨고요. 하늘님, 지난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 없는 첫 추석을 어찌 보내야 하나 걱정해 이번 주가 오는 게 참 싫었는데 이번 추석은 시어머니께서 친정에서 보내라 해서 갈 예정인데요. 엄마 없는 친정집이 매우 허전하고 쓸쓸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마음 생각해서 배려의 의미로 친정 가라 하신 건데 또 어찌 보면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 청취자분이 시댁에서 그냥 복작복작 정신없이 지내시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추모하고 그리워할 힘도 몸이 건강해야 나는 거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면서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다이애나 로즈의 Endless Love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꼭 와주세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대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평소보다 좀 더 바쁘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빨리 마치고 떠나야 한다는 설렘과 그 전에 끝내야 할 일들이 뒤섞여서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죠. 요즘은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참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하겠다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고향집에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습은 달라도 잠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쉬어간다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오늘만 지나면 알람 걱정 없이 늦잠도 자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문을 기분 좋게 열어볼까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바의 맘마미아 들으셨어요. 자반고등어님은 명절 음식 2일차 나물 준비 시작합니다. 벌써 이틀째 음식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미 추석 연휴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추석 앞두고 오늘만 지나면 하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고향 출발하신 분은 그래도 좀 있을 수도 있겠나 싶기도 하고 오늘 여행지로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한데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오가는 길 CBS 음악 FM과 함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1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7: 너무 좋아요 유후
1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7: 완전 좋아요
16: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9: 화물차 필요할 때

0: 훌쩍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0: 은비룡님이 오늘 하루도 시간 쪼개 쓰며 바쁘게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음악이 고마워요 하셨네요. 마음은 이미 추석이어도 또 추석 앞두고 몸은 엄청 바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침에 여유 챙기시라고 로렌 우드의 폴린 0302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들으셨습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경희님이 출근길에 잠시 착각했네요. 오늘 금요일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쵸. 금요일 같은 기분이 드는 수요일 맞습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니까요. 2241님은 오늘부터 연휴 시작되는 곳이 많은가 봐요. 이 시간에 차가 안 밀리네요. 오호.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평소보다 확실히 차가 없더라고요. 세상살이님도 출근 중인데 지하철 승객이 평소에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근을 일찍 시켜줄까? 내일은 뭘 해먹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 출근길입니다. 아마 퇴근 시간 상관없이 조금 일찍 가라고 하는 회사들도 오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석이 코앞입니다. 수요일 어떻게 아침 시작하고 계신지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추석 앞두고 추분이 먼저 찾아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인데요. 천문학적으로는 이 추분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기울면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는 상대적으로 받는 햇볕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요. 계절의 중심이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0도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겠습니다.
0: 네, 이제 추석 지나면 낮에도 선선한 날씨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1: 네.
0: 김수진 리포터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1: 네.
0: 추석 지나고 우리 또 다시 만날게요.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내일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오늘까지만 허락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해서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 즐기시길 좋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전주의 한낮 기온 30도, 서울과 춘천, 대전, 대구 모두 29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내내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어서 올해 한가위 대보름달을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추석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안에, 추석 밤에는 중부지방,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19.3도, 부산 20.5도, 광주 20도, 대구 18.4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칼리 레이 젭슨 아울시티의 굿타임 4161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푸르지온님 신청하신 블랙 아이드 피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Where is the love 들으셨습니다. 7시 28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입니다. 해바라기님, 올해는 고3 엄마 프리패스권을 써서 집에서 아이 챙기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이 편하지는 않네요. 몸이 힘들어도 어른들 뵙고 오면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고 고3 수험생을 챙겨야 하니 이래저래. 아, 이번 추석도 만만치는 않게 보내시겠네요. 7409님도 연휴와 상관없이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입니다. 몇 년째 추석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못 가고 있는데 설에는 좋은 결과와 함께 금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오히려 좀 싱숭생숭하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전체가 막 들썩들썩 북적북적 명절 분위기 나면 수험생들은 좀 그렇겠다, 그죠? 뭐 즐기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평소랑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가족분들도 그렇고요. 그 이 두 분께는 추석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커피 쿠폰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001님 신청곡이에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Oops, I Did It Again.

9052님, 아침 일찍 외근 나가는 길에 아이들과 영상통화하고 라디오 듣습니다. 연휴 전이라 더 바쁘네요. 주원아, 채원아, 어린이집 유치원 잘 다녀와. 오늘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 이 말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오늘은 아빠가 데리러 갈게 하면 아이들이 또 씩 웃죠. 다정한 아버지 9052님께서 신청하신 슈렉 OST였어요. 스매시 마우스의 올스타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노래 한 곡으로 특별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 노래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김장훈 조피디 고속도로 로망스입니다. 귀성길. 주디스 여러분은 언제 출발할 예정이세요? 떠나기 전에 교통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도 미리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24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연휴 동안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씩 내려간대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라는 뜻이겠죠?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길, 설렘 가득한 귀성길 되길 바라면서 고른 오늘의 코디송입니다. 김장훈 조피디 고속도로 로망스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김장훈과 여러 가수들이 함께한 고속도로 로망스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좋은 생각님, 길은 막혀도 여행 가는 기분으로 떠나자고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8668님도 같은 마음으로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하신 3632님은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시댁인 전주 오늘 내려갑니다 하셨고요. 거북이의 비행기, 김수희 남행열차, 클론의 도시탈출, 장민호의 7번 국도, 정미조의 7번 국도,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오늘 음악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생각 8668님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잘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 11시 50분에 고속도로 들어가셨어도 내일 0시 이후로 나오시면 면제. 27일도 11시 뭐 30분에 고속도로 들어가셨어도 28일에 나오셔도 면제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끄면 나중에 부가 통행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대요. 단말기 끄거나 카드 빼두시면 안 되고요. 주유비 리터당 100원 할인은 민자고속도로 주유소까지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0: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귀향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0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대표팀의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사우디를 이기고 조 1위로 8강행을 확정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금융주는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 금융 플랫폼의 분석 결과 추석 명절에 부모님께 보내는 용돈이 5년 사이 약 40% 증가해 평균 2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주는 추석 용돈도 16% 증가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및 조선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운영하는 9천

신현역의 공공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한 패션 플랫폼에 따르면 9월 등산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의 등산 열풍이 이어진 데다 예능 콘텐츠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들어온 상어 북항이가 장기 체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더 몰려드는 인파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시 등 유관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광주, 대구 30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0: 뱃살이 뚠뚠님, 출근길인데 전주 듣고 문워크로 걸어갈 뻔하셨다고. 왜 뻔하셨어요? 걸으시죠. 문워크로 출근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9월 23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2323님 신청곡으로 출발했습니다. 2323님, 경동시장 건어물 사장님이세요. 추석 대목에 많이 바쁘진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오늘 아침 경동시장 상황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너무 바쁘셔서 문자 보낼 틈도 없지는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빌리지는 잘 들으셨겠죠? 0000님도 고3 아들 등교시킬 때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곡 나온다고 즐겁게 등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 항상 힘나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대동고 화이팅! 외쳐주셔서 빌리진 함께 들었고요.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선선한 가을 날씨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패션 플랫폼에 따르면 이것 관련 검색량이 전년 대비 130% 증가했고, 신발, 바지, 가방 등 이것 관련 상품 검색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어로빅, 2번 등산. 정답과 함께 혹시 이번 추석 연휴에 이것 계획 있으신지도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이지형의 산책, 오늘의 정답은 2번 등산이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등산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왜 예전에는 그 등산복 입고 일상생활하면 아저씨라고 막 패러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고프코어라고 해서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처럼 입는 트렌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0512님, 저는 대구 사대부초 신지유입니다. 저는 엄마랑 등산 갔을 때 뱀소리도 나고 눈도 내려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라면 먹고 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답은 1번 등산입니다. 지유야, 당첨! 2155님, 전 도봉산 아래 살아서 자주 가는데요. 확실히 젊은 등산객들이 늘었어요. 휴일마다 등산로에 활기가 넘칩니다. 요새 산 위에서 먹는 김밥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아, 산 위에서는 그냥 오이만 씹어 먹어도 너무 맛있죠. 뭐든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침이 넘어가네요. 5438님, 외국 학생들 가르치는데요. 요즘은 외국인들에게도 등산이 인기랍니다. 등산도 K등산. 6806님, 저 지금 대구 왕룡산을 등산하고 있습니다. 땀도 적당히 흘리고 출근 전에 매일 등산합니다. 우와, 출근 전에 등산하시는구나. 0116님도 지금 산에 계시대요. 동네 뒷산 오르고 하산 중입니다. 연휴 때는 지리산 반야봉 산행 약속 있는 등산 많이 합니다. 연휴 때도 산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0628님도 추석 다음 날에 관악산 갑니다. 컵라면이랑 김밥 들고 갑니다. 어? 추석 다음 날 비 올 수도 있다던데요? 날씨 잘 확인하시고요. 9309님은 저희 부부도 이번 추석에 강원도 두타산 계획 중입니다 하셨어요. 추석 연휴 등산 계획 하고 계신 분들도 많네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21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카마카비 보울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길이에요. 택시 탔는데 주디를 만났어요. 주디와 주디스 여러분들과 함께 가니까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아, 수술 받으러 가시는구나. 수술하는 날은 진짜 너무 떨리잖아요. 저도 어쩌다 수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아침에 막 손이 다 떨려요. 그리고 막 생각도 자꾸 저 멀리 멀리 너무 다양한 상상들을 막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신청하신 곡으로 좀 편안하게 가시라고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의 Something Stupid 7679님께 전해드렸어요. 수술 잘 받고 쾌차하세요. 그 전에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미안님 신청곡이었고요.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보내드렸습니다. 8시 38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모기 사냥꾼님이 아까 어떤 주디스 분께서 오늘 지하철에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와, 여기는 평소보다 더 많네요. 공항철도라 그런가? 아, 공항철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추석 연휴에 무려 195만 명이 해외로 떠난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인원이 공항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좋겠다. 다들 어디 가시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항 가실 분들은 혼잡도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미리 가시면 혼잡도를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잘 도착하셔서 잘 다녀오실 수 있게 다들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경화 JJ님도 출근 중인데 1호선 서울역 가는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찼다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위험한데요? 숨쉬기 힘들 정도면 안 되는데. 그 기차 타러도 또 많이 이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설 앞둔, 설이 아니죠. 추석 앞둔 수요일 아침입니다. 4597님은 저희 농장은 추석 쪽파 수확 작업 새벽부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아침 또 바쁘게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4597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리조예요. 주스.

케이티 페리 핫앤콜드 들으셨어요. 슈렉님 선곡이 너무 좋아서 용기 있게 처음으로 문자 쓱 남깁니다. 아, 그죠. 처음 문자 보낼 때는 조금 용기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든지 처음이 어렵다고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내 집 마냥 편안하게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편하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세요. 슈렉님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드리고요. 7705님도 아침 출퇴근길에 듣던 라디오인데 오늘에서야 회원 가입했습니다. 9월 초에 번아웃으로 퇴사하고 조금씩 몸도 마음도 근력을 키우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랄게요. 이렇게 첫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7705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모아님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은 추석인지라 이번 주는 내내 새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떡집 아들입니다. 아, 떡집 아드님 오셨습니다. 그래도 추석이라 좋습니다. 얼마나 바쁘실까요?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열일하고 계실 텐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추석 음식 월드컵. 송편은 이제 깨송편이냐 밤송편이냐. 우리 다모아님 어떤 송편? 안 들리네요. 손명의 PD 어떤 송편? 깨송편. 저도 깨송편. 아, 이런 거 같이 하면 재밌는데, 그죠? 다모아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마음은 이미 추석으로 향해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디스 여러분을 위해서 추석 선물 준비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요. 지난 설 특집 때 좋은 반응을 얻었던 필링 보이스, 이번 추석 특집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대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노래를 통해서 한 가수의 인생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두 팀씩 1부와 2부로 나눠서 내일이죠. 24일 목요일에는 스티비 원더와 조용필, 25일 금요일에는 셀린 디온과 악뮤의 삶과 음악 만나봅니다. 네 팀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내일

마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1174님 신청하신 K-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들으면서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0: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7: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5: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6: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하루의 날씨도 시간별로 더 확인하는 것 같아요. 덜 더운 시간을 찾아서 운동하고 바람이 가장 시원한 때를 골라 산책하는 것처럼요. 이슬이 마르는 오전에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린다면 그 시간은 피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고요. 일교차가 가장 적은 때를 골라 옷차림을 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루도 시간별로 쪼개어 살피는데 계절은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짧은 가을도 시간대별 날씨처럼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슬이 마르는 오전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바람이 시원한 오후에는 천천히 걸어보고 해가 짧아지는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거죠. 가을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의 좋은 시간을 골라 쓰듯이 가을의 좋은 순간도 골라서 써보세요. 짧아서 아쉬운 계절이라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테니까요.